0: 진행을 해볼 텐데 교수님.
1: 네.
0: 극동 방송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가장 큰 방송 사고가 뭔지 아실까요?
1: 방송 사고요?
0: 네.
1: 아니 이렇게 진행 첫날부터 이렇게 방송 사고를 말씀하시니까 괜히 지금 제가 긴장이 되는데.
0: 네.
1: 뭔가 이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부적 절한 표현이나
0: 네.
1: 아니면 무슨 이렇게 음원이 좀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이 송출되는 것일까요?
0: 어떤 물론 그것도 큰 사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방송 사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묵음입니다. 묵음.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1: 이 라디오는 TV처럼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0: 네.
1: 방송에서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0: 실제로 만약에 지금부터 이 10초 정도 소리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방송사 엔지니어들과 그리고 방송사 전체가 그야말로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물론 저는 엄청 혼이 나겠죠.
1: 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가 한번 침묵하지 않고 소리를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수님, 극동방송에서 침묵이 이 사고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그럼요.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정말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교회가 만약에 침묵한다면 그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건데 그야말로 정말 대형 사고이지 않을까
0: 네네.
1: 싶습니다. 이랬다가는 천국이 발칵 뒤집힐 것 같은데.
0: 천국이 뒤집힌다.
1: 네.
0: 교회가 잠잠하면 천국이 뒤집힌다.
1: 그럼요.
0: 천국이 난리가 납니다. 네. 어떡하지? 교회가 지금 잠잠하다고 어떻게? 천국이 발칵 뒤집히는
1: 네.
0: 그런 일이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교회가 지닌 이 아름다운 역할을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침묵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과 참된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자, 오늘 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또 두 가지의 사랑의 뜨란 공식 선물이 있거든요.
1: 네네.
0: 전해드려야겠죠?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0: 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네, 샵 9330번인데요. 매일 4구절씩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들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지 이제 한 구절씩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나눠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자, 첫 번째 말씀이죠?
1: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0: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0: 아멘.
1: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0: 자, 마지막으로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1: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구절. 하루에 네 구절씩이에요.
1: 네, 네. 너무 좋은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네.
1: 그러니까 이 네 말씀 모두 다 뭔가 마음속에만 간직하라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전하고 네. 공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0: 네.
1: 뭔가 새 노래를 부르고
0: 네.
1: 계속 뭔가 이렇게 소리를 내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0: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1: 네,
0: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교수님. 아까 이제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이 교회가 침묵하면 천국이 난리가 난다.
1: 그렇죠. 발칵 뒤집힙니다. 천국이.
0: 천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 그렇습니다.
0: 삶으로.
1: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뭐 가능하다면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겠지만 우리 삶으로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1: 맞아요. 저도 여기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또 알게 되면 이렇게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못 베기잖아요.
0: 아,
1: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만 발견해도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거기 한번 가봐. 거기 진짜 맛있어.
0: 네, 맞아요.
1: 뭐 좋은 음악을 들으면 너 꼭 이 곡 한번 들어봐.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또 나를 살게 한 이 복음의 소식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는 침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만약에 어떤 우리 세상 맛집도 그럴진데 정말 무제한입니다.
1: 맞아요.
0: 무제한이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나만 안다고 해서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면 더 좋은 그런 복된 소식인 복음인데 우리가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이 많이 그 사실을 알리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럼요.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함께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제 안정적 진행을 보이고 계신데
1: 우리 PD님께서 또 잘 이끌어주셔서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께 방송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네, 단어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문장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키워드 힌트를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0: 우리 교수님께서 과연 첫 키워드에 대한 힌트 자 어떻게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 이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0: 그렇죠.
1: 저처럼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없으면 사실 직업을 잃을 것 같아요.
0: 아 이게 있어야 된다.
1: 피아노도 이것을 만들고 뭐 바이올린도 이것을 만들고 또 우리의 목소리도 이제 이것을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면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윗집이 너무 쿵쿵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또 이게 너무 크면 민원이 들어오고
0: 이게 너무 크면 안 된다.
1: 그렇죠. 또 연주장 콘서트홀에서는 또 이게 너무 작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또 하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들리면 반갑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이것 그리고 찬양 이것이 정말 크고 크고 더 크게 울려 퍼져야 되지
1: 그럼요,
0: 않을까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해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울림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계신데 울림은 아닙니다.
1: 네.
0: 아, 제가 조금 더 교수님의 힌트는 약간 처음 스타트 이제 그 힌트로 너무 제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제가 이제 좀 좁혀드려야겠죠.
1: 네.
0: 자 오늘의 키워드에 대한 제가 좀 단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일단은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외치는 자의 이것, 외치는 자의 이것이 있어 이르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외치는 자의 이것이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고 이제 찬송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이것,
1: 와
0: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이것, 그렇죠. 행군 나팔 이것, 네 그렇습니다.
1: 너무 정답을 다 알려드린.
0: 요 정도로 제가 찬송하는 이것 있어 뭐 이런 찬양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안다면 정답을 맞힐 수 있지 않을까. 행군 나팔 이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이것,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이것 뭘까요?
1: 아멘.
0: 초성이 시옷 리을입니다. 초성이 시옷 리을, 시옷 리을 했을 때. 뭔가 미안하다 얘기할 때 발음을 잘못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죠.
1: 그렇네요.
0: 자, 정답 공개해보죠. 오늘 키워드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의 키워드를 공개해 주신다면요. 자, 오늘의 키워드 뭘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소리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샵 9330번으로 키워드를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우리 교수님을 굉장히 반갑게 환영하고 계신데 일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에는 제 지금 김정수님께서 안녕하세요.

0: 라고 인사 주셨고 송광출님 오늘 좋아요 누르고 출석 체크하신다고 반가 반가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그리고 자 영어 이름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만설 목사님이십니다. 한만설 목사님께서 최 교수님 환영합니다.
1: 목사님 라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서로서로 안부를 묻고 소통하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양희님께서 송광출님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시고 자 근데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 오늘의 키워드 소리 남겨주시면 이제 그 기도문이 발송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나 혹은 문자메시지 샵 9330번으로 소리라고 문자를 꼭 좀 남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뭐 소리만 보내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문자 한 통 더 보내시면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사랑의 단원 해서 준비한 2종 선물 세트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약간 노골적인 선곡을 좀 제가 좋아하는 편이라
1: 네.
0: 리컬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방금 듣고 오신 찬양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소리죠. 네, 리컬러의 찬양이었습니다.

0: 교수님, 저희가 이 방송가족분들에게 사랑의 대란에서는 이 영적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과 기도의 영양제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떤 선물 전해드리고 있을까요?
1: 네, 바로 두 가지 선물 전해드리는데요. 샵 9330번으로 오늘의 키워드 소리 넣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고요.
0: 그렇죠.
1: 네, 또 하루에 네 구절씩 말씀 씨앗 이미지도

0: 둘 다 받기 원하신다면 각각 문자를 남겨주셔야 된다라는 네. 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1440번님께서 이제 박은영 집사님 안 나오시는 건가요? 아쉽기도 하고 예쁜 교수님 목소리 기대도 됩니다. 교수님 파이팅 하셨는데 박은영 집사님이 월화 나오십니다. 아, 네, 월화 나오시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금요일을 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영 집사님 계속 나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클래식으로 멋진 음악을 선사해 주셨던 교수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0360번님.
1: 아, 뒷번호 기억나요, 이분.
0: 아, 그래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8457번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교수님?
1: 네, 샬롬. 오늘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말씀 씨앗으로 영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0: 아멘. 8457번님께서 항상 또 귀한 영적 결단을 담아서 문자를 네. 남겨주시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0691번님 씨앗 또 신청해 주셨고 또 8865번님.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늘 말씀 씨앗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저를 이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처럼 여겨주셔도 된다라는 점을 꼭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당돌한 제자 정도로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976번님 문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 오신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씨앗 또 신청해 주셨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더 깜짝 놀랍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유튜브에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아름다운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8236번님께서 교수님 목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1: 감사합니다.
0: 문자 주셨는데 진짜 목소리가 네, 정말 좋으십니다.
1: 성악을 할 걸 그랬나 봐요.
0: 아,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교수님께 교수님과는 함께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1: 감사합니다.
0: 요청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또 섬겨주셔가지고 자, 0675번님 문자네요.
1: 네,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 명령 따라 복음을 소리로 전하고 네, 소리로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 오늘 계속해서 이제 교수님의 메시지를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더
1: 천국이?
0: 나아가서 교회가 침묵하면
1: 그렇죠.
0: 천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네. 교회가 침묵하면 천국에 난리가 난다라는
1: 그렇죠.
0: 거. 네. 비상! 비상!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비상! 비상!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073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1: 네, 신랑이 제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구박한다고 하시는데 소리.
0: 아하.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좋은 소리들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근데 어떤 소리든지 정말 아무 소리가 없고 적막한 집보다
1: 맞아요. 예, 네,
0: 얘기가
1: 그렇죠.
0: 좀 서로 좀
1: 그렇죠. 그러니까, 막자지껄하고 그러니까
0: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좀 목소리가 좀 크다 해도 좀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는
1: 그렇죠.
0: 예, 그럼요.
1: 침묵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0: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발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교회에서 굉장히 찬양단이나
1: 그러니까요.
0: 열심히 섬기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를 듣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2042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7801번님
1: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소리를 높인다라는 표현이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는
1: 맞아요.
0: 관용적으로 쓰여서 우리가 좀 이게 어떤 식의 표현인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정말 소리를
0: 그러니까요.
1: 하나님께 높여드린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0: 우리의 삶의 자세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될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소리를
1: 맞습니다.
0: 높여서 할 수 있는 한 더욱더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4595번님께서도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톤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팔소리 말고 좀 더 강하게
1: 그렇죠,
0: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0360번님 문자 또 다시 도착했어요.
1: 네, 정답 소리입니다. 네, 맞아요.

0: 복음의 좋은 소리, 찬양의 소리가 대한민국 곳곳마다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전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닐까.
0: 맞아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 전국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마다 찬양 소리, 말씀 소리, 기도 소리가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이 대한민국 전역이 좀 들썩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0: 네, 아멘.
1: 축복의 나라입니다, 정말.
0: 맞아요.
1: 네.
0: 그렇습니다.
1: 우리가 침묵하지만 않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네.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3326번님. 주님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참 즉각 반응.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면 좋겠고요. 자, 1278번님이요.
0: 복음의 소리를 크게 외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찬양 소리, 감사 소리를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5073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그리고 2557번님. 이거 제가 소개해야겠네요.
0: 네.
1: 오늘부터 새로운 진행자 파트너가 나오셨네요. 최 교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답은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바람이 가을 바람이에요. 씨앗 부탁드립니다. 라고. 근데 2557번님 이렇게 한 번에 이 한 문자에 씨앗과 소리가 다 담겨 있으면
0: 그럼 문자가
1: 하나밖에
0: 하나만
1: 안 가니까
0: 나간다는 거. 네.
1: 그래서 혹시 말씀 씨앗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씨앗이라고 한 번만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0: 맞아. 오늘 아침에도 딱 네. 일어났는데 정말 코끝을 딱 스치는 가을 바람을 느끼면서
1: 맞아요.
0: 이제 또 벌써 9월이구나.
1: 네. 기온이 한층 좀 이제 여름의 어떤 그 뜨거운 그 기후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점점 더 이제 무르익어 갈 텐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사의 마음 역시 점차 더 무르익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581번님 문자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0: 씨앗이요? 네. 많은 소리 중 참된 주님의 말씀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 아멘.
0: 아멘.
1: 주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아, 성경 재미없어라든지 이렇게
0: 맞아요.
1: 즐겨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은 더욱더 안전해지고
0: 풍요로워지고
1: 분명해지고 네. 부드러워지고
0: 맞습니다.
1: 단순해지고 그리고 능력이 생기거든요.
0: 아멘.
1: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지금 2689번님께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습니다.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들을 수 없으니 전달도 안 되겠죠. 물론 마음의 소리도 있지만요. 복음의 소리를 널리 퍼지게 하는 극동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씨앗이라고 적으면 선물 주시나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희가 뭐 물질적인 선물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보다 더 값진 말씀 씨앗 그래서 말씀 네 구절을 전해드리니까
0: 네.
1: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 사실 제가 아나운서인데 네. 제가 아나운서인데 이제 교수님이 아나운서 같다고 네.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나 다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는
1: 그러니까요.
0: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3760번님께서 세상은 온갖 의견들과 정보들과 유혹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오늘도 저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합니다. 매순간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과 인도함이 들리고 느끼게 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함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0: 아멘.
1: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230번님 오늘 정말 운명적 만남입니다. 이게 사실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 세상적 표현이겠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0: 그럼요.
1: 계획하심 속에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네요.
0: 소리라고 또 해주셨고요. 차에서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처음 듣게 됐는데 아침에 듣기 정말 좋은 방송이네요.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감히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1부의 코너가 또 찬양 관련 또 선곡 코너가 진행될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더 좋을 겁니다.
0: 네. 조금만 기다려 주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1: 자, 이 문자까지만 소개할게요. 네, 5776번님. 교수님 네. 격하게 반갑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씨앗 또 주세요라고. 엄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교수님께 묻어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1870번님께서도 교수님 목소리

0: 반갑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가족분들 두 가지의 선물 오늘 꼭 다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교수님, 오늘 기도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오늘
0: 키워드죠?
1: 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네 구절씩 우리 오늘의 키워드 바로 네. 소리입니다.
0: 네, 소리라고 문자 네.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제가 좀 직관적인 선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룩스의 찬양 듣고 코너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0: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1: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들려드립니다.
0: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네, 지난주에 우당탕탕을 뺐더니 이제 우당탕탕이 넣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제 다시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우당탕탕이거든요. 우당탕탕을 집어넣고 다시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 네,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텐데요. 좀 분위기가 다소 왁자지껄하고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0: 자, 먼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는 게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함께하셨던 우리 대전의 거리를 밝히는 찬양 사역자, 거리 찬양 사역자 추합형 목사님께서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가를 떠나셨기 때문에 휴가 이슈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극동방송의 거대 비둘기 우리 남지구 PD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우당탕탕 담당하고 있는 남지구입니다.
0: 오늘 굉장히 좀
1: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0: 아,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 오늘도 전투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지금 텐션을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0: 항상 좀 경쟁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이 코너를.
2: 그럼요.
0: 저는
2: 선발돼야죠.
0: 그렇진 않고 다른 분들이 선정되면 기꺼이 저는 양보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2: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본인의 곡을
0: 강했나요, 제가? 네,
2: 본인의 곡을 많이 어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0: 이왕이면 제 곡이 좀 더 방송 가족분들께 그냥 어떤 단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내면 까지도 조금 이제 잘 그 의미까지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제가 바락바락 제가 뭐 저 1등을 하고 싶다.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거대 비둘기는 좀 경쟁심이 있는 비둘기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함께하게 됐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진행도 하시는데 하실 게 많아요.
1: 오늘 바쁘네요.
0: 오늘 찬양 선곡도 하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또 이 코너에 좀 함께하게 되셨는지.
1: 네. 네. 아까 잠깐 우리 또 여기 우리 지구 PD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게요. 오늘의 또 굉장히 또 주제도 아주 참신하게 네. 사실은 아까 지구 PD님께서 제가 선곡한 거를 조금 어떻게 아시고 굉장히 젊은 선곡표여서 제가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0: 벌써 약간.
1: 네. 벌써 저에게 이렇게.
0: 이렇게 근데 2대1입니까 지금 제가 오늘?
2: 아 저희 뭐 약간 참 나누는 건 없잖아요.
0: 연대한 겁니까 지금?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각자 두 곡씩을 선곡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곡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각 선곡한 한 곡씩만을 먼저 들려드릴 겁니다. 이후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사람에게 남은 한 곡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한번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0: 자, 오늘의 주제 우리 교수님께서 바로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 뭘까요?
1: 오늘의 주제는요?
0: 바로!
1: 우리 교회 카페 배경음악입니다.
0: 우리 교회 카페 배경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카페에서 이거 그냥 틀어두면 됩니다. 틀어두기만 해도 되고 그리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여러분 집에서 틀어두시면 집이 바로
1: 카페가 되는 건가요?
0: 은혜의 카페가 되는 거죠. 굉장히 우리 남지구 PD,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남지구 PD의 이제 표정을 좀 살펴보셨겠지만 약간 좀 뜨뜻미지근한 표정을 좀 짓고 있거든요.
2: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래요? 오늘 근데 이 주제를 받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2: 네. 아, 이 주제, 저희 젊은 세대면 카페 욕심 나거든요.
0: 아, 그래요?
2: 카페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뭐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뭐 수다를 나누는 사람들, 네. 뭐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욕심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0: 근데 교수님은 딱 이 주제를 들으시고 좀 곡이 바로 떠오르셨는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좀 선곡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 저희가 보통 교회를 가면 예배당에서는 네. 다 강대상을 보고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네. 카페에서는 마주보고 앉아 있잖아요.
0: 하하.
1: 네. 또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예배 볼 때는 이렇게 앞만 보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다면 위치가 카페에서만큼은 서로 마주 보았을 때 어떠한 교회에서 또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0: 그런 풍경과 네. 그런 구도를 좀 많이 살펴봤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회 카페라고 하면 뭐 많은 이제 성도님들도 오실 거고

0: 또 외부의 어떤 손님들도 분명히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도 신앙이 없는 분들도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복음적 메시지를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카페 배경 음악을 통해서 각자가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그래서 어떤 가사를 통해서 그들이 좀 이 가사를 좀 그 마음 가운데 좀 새기면 좋을까 뭐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남지구 PD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네. 가사적 접근을 좀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아,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긴 하겠지만.
1: 벌써부터 시작된 건가요?
0: 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약간 우려스러워서 네, 말씀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 그리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제 정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우당탕창 찬양선곡 대작전 이제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선곡을 하고 있는데 그 선곡한 여섯 곡에 지금까지는 그냥 영상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 아예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셨어요. 플레이리스트를 아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길이에 이제 여섯 곡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우당탕탕이라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그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제 곡별로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링크만 클릭하시면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이런 플레이리스트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카페에 그냥 틀어두면 은혜가 될 줄 믿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순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장찬이, 남지구, 최유미 이렇게 해서 누가 먼저 소개할지 제가 한번 순서를 추첨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순서 정해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를 다들 좀 기피하는데 과연 누가 될지
1: 돌아가는 동안 전 교수님이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0: 3분의
1: 있지만
0: 3분의 확률인데 조금만 더
2: 할렐루야
1: 아, 전 네. 오늘도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남지구 PD님께서 주로 두 번째 지금까지 많이 선정이 되셨거든요.
1: 단 한 번도 첫 번째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네.
0: 저는 첫 번째 아니면 좀 세 번째가 많았고
2: 보통 몇 번이 유리한가요?
0: 유리한 건 없더라고요.
2: 아, 사실은. 그래요?
0: 네. 근데 괜히 첫 번째 순서는 하고
2: 아,
0: 싶지 않다라고
2: 그렇죠. 1번은 좀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순서 정해볼까요? 남지구 우리 최유미 교수님 둘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가보죠. 자 누굴까요? 자 첫 번째는 저고요. 두 번째
1: 그렇죠.
0: 자, 오늘도
1: 남지구입니다.
0: 자, 우리 정말 이에 어떻게 본다면 거의 어떤 캐릭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 남지구 PD님. 근데 요즘 남지구 PD님이 좀 선곡한 찬양들이 굉장히 좀 많은 선택을 받고 있거든요. 많은 공감을 좀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난주에도 우리 PD님, 그 남지구 PD님께서 이제 선곡하신 찬양이 결국에는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1: 그렇죠.
0: 아, 참고로 이제 지난주에가 이제 그 육아에 지친 우리 어머니들. 아. 네. 어머니들을 위한 이제 찬양 리스트 저희가 찬양 곡목을 좀 쭉 한번 선곡해 봤는데 그거 역시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좀 한번 대전극동방송 방문하셨다가 그 재생 목록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당탕탕 지금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우당탕탕이라고 신청하시면 그 영상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플레이리스트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우리 교회 카페 배경음악인데요. 제가 선곡한 찬양은 힘포힘 네, 힘포힘의 찬양이고요. 싱긋 이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싱긋 웃는다 미소 지을 때 싱긋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싱 노래하다 굿가 좋은 노래를 부른다 좋은 것을 노래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중적인 표현인데 싱굿 싱긋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무학교회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네, 울려 퍼진 곡이고 이 곡을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지만 이것을 작사했을 당시에 우리 박모근 양이 작사했는데 이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이제 작사 작곡한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신선한 찬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 카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어떤 표정과 이런 가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담았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첫 번째 곡입니다. 힘포임의 싱긋 함께 들어보시죠.

0: 주문하신 네, 딸기 스무디 나왔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싱긋. 네. 네, 주문하신 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시럽 꼭 추가하시고요. 싱긋. 네. 오늘 굉장히 두 분 다 민망해 하시는데. 네. 첫 번째 싱긋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남지근 PD 어떻게 들었습니까?
1: 아, 네. 그래도 역시 찬양 선곡 자체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우리 장찬희 PD님께서 이 듣는 사람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긴 네. 해요.
0: 아하.
1: 아니, 온 사람들이 그 교회 카페에서 정말 싱긋 웃으면서 교제하고 약간 아하. 그런 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걸 선곡하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한 가지 걸리는 것이.
0: 아, 걸리는 건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아,
0: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2: 아, 아까 이 곡을 지은 그때 그 친구가 이제 또 청소년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딱 그 때에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서 그냥 듣는 저도 미소 짓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아까 가사에 조금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셨는데
0: 그렇죠, 그렇죠.
2: 네, 네. 아마 조금 이따가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제 곡의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뿐입니다.
0: 근데 저는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 그 다른 카페는 몰라도 다른 카페에서 막 진짜 막 정말 멋지고 뭐 이런 나온 참 좋겠지만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2: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또 교수님께서 마침 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카페 구도를 서로 마주보고 서로 마주보면서 네, 싱긋. 아,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막 가슴 벅차네요, 정말.
1: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2: 하고. 네, 부담스러워.
0: 가슴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 남지근 PD 아까 뭐 할 얘기가 좀 더 남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1: 아,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 너무 네. 좋은데. 아까 앨범 이름이 뭐였죠? 여름 수련회.

0: 이제 나온 곡인데 사실 아. 이제 싱긋 웃으라는 거 네. 이제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이제 끌려온 아이들 자발적으로 오지 않은 친구들이 막
1: 카페에도 굉장히 아, 가기 싫은데 오는 사람들 많아요.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괜히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0: 제가 봤을 땐 카페에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1: 있어요.
0: 그래서 좀 더 여름 수련회 학생들을 위한
1: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0: 그래서 저는 네. 여름 수련회 학생들을 위한 그 웃음 짓게 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다 보니 아, 좀 더 주제에서 살짝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 우리 방송가족 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은데 네, 아무튼 우리 방송가족 분들 우당탕탕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남지구 PD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작한 이제 영상 이제 찬양 플레이리스트 6곡으로 해서 30분이 좀 안 되게 제작이 됐습니다. 틀기만 하면 네, 그 현장은 바로 카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이 있다면 네. 광고가 없습니다.
1: 아, 광고가 없고.
0: 네, 광고 제거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쭉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내가 타임라인. 이 곡은 좀 안 듣고 싶다 한다면 밑에 이제 시간대별로 선 클릭하면 그 찬양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힘포임의 싱긋은 아 이거는 수련의 곡이하고 아, 넘어가고 싶다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네 그렇다라는 아. 것은 근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남지구 PD 어떤 곡 선곡했는지 제가 한번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곡 선곡하셨을까요? 두 번째 곡이죠?
0: 두 번째 순서가 이렇게 네. 부담스러운 적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제가 선택해 온 곡은 우리 조항선 트리오의 내 진정 사모하는 연주 찬양으로 가져왔습니다.
1: 연주 찬양이요?
0: 네. 그럼요. 제가 사실 이
2: 가사가 없네요.
0: 그럼요. 가사가 없습니다. 대신 이 찬송가를 어느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들을 수 있고 네. 사실 처음 오신 분들도 찬송가를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곡이
1: 일반 카페에 성도님들께서 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0: 아 교회 카페 안에서 찬송가를 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리고 사실상 카페 안에서 다들 어떤 일들을
1: 아,
0: 하십니까?
1: 벌써 좀 지루한데요? 아 지루하다 지루하다
0: 아까 분명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다.
1: 아 계속 얘기하시죠.
0: 아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이 교제하는 시간에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화할 때 제가 아는 가사가 들리면 이 대화의 초점보다 가사에 집중하게 들리는.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네. 그 교제 현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사가 없이 정말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곡을 가져왔습니다.
1: 근데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그 찬양의 멜로디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진정 사모하는이니까 갑자기 딱 집중하고 있다가 멜로디가 나와요. 그럼 갑자기 진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2: 노래를 많이 하시네요, 분위기.
1: 잠깐만 내가 좀 이제 이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곡이거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저는 없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듣고 오시죠.
1: 들어보시죠.

0: 자, 남지구 PD님께서 추천해주신 곡이었습니다. 조항선 트리오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연주 찬양 함께 들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약간 좀 이제, 아까 하품을 하셨나? 뭐 약간 좀,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나 보네요. 네.
1: 아,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약간 그 아메리카노 향기 또 이제 취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향기들을 좀 느껴지시지 않으셨나요?
0: 아, 우리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네.
2: 우리 95811 문자 보니까, 네. 교회 카페에 재즈풍의 찬양 연주곡 흘러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 할렐루야!
2: 제가 그래서 혹시 우리 지구 PD님 지인분 아니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0: 그러니까 지인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2: 그러게요.
1: 네.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 너무 좋다. 아, 찬양 진짜 좋다. 확실히 너무 좋다 하면서, 아, 이 찬양이 이제 교회 이제 그 예배 있잖아요. 이제 뭐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뭐 패배송을 부르고 나서 이제 교회 이제 패배송 부르고 나서 아직까지 교회 그 예배당 밖을 나가지 않은 분들이 계실 때 이제 방송실에서 딱 이 곡을 틀면 교회 카페가 아니라 이제 패배송 끝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좀 이제 그 예배당 밖으로 이제 퇴장할 때 나갈 때 아 이 곡이 딱
1: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2: 다른 거 아닌가요?
0: 나가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 가득하게 그 은혜 연장선상에서 쫙 가서 이제 교회 밖으로 퇴장하고 나서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식당 가서 이제 맛있게 이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이제 카페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그 이 찬양을 들은 다음에 와 너무 완벽하다. 아,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아름다운 그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1: 저는 반대로 예배 끝나고 나서 싱긋하면서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딱 교회 도착해서 제 연주 찬양이 나오는 거죠.
0: 아, 교회 도착해서 예배 시작 전에 이게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랬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제 뭐 나중에 조금 이따가 투표할 때 잘 이런 의견들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조금 이따가 이제 세 곡 다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남아있는 곡 좀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670번님께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연주곡인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벌써 2번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1: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0: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1: 이분의 천천히. 의견도 나중에 포함해주시는 거죠?
0: 예, 근데 이분의 의견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알겠습니다.
0: 1번이 될 수도 있어요. 1번.
1: 알겠습니다.
0: 네. 1번, 2번, 싱글. 3번. 네. 자, 이제. 1번이 싱긋입니다. 2번이 내 진정 사모하는 조항선 트리오의 곡이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네, 최유미 교수님께서 어떤 곡을 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저는, 조찬미 님이 이제 부른 찬양, 같이 걸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이제 전 처음에 이 교회 카페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이 뭐가 좋을까. 그런 카페면 좀 뭔가 음악이 좀 뭐 편안하거나 세련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카페에 가는 이유가 꼭 커피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서로, 우리 그냥 커피 한잔 할까? 이 말이 그냥 물론 커피가 마시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냥 어떤 날은 사실 나 할 얘기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냥 우리 커피 한잔 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아까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 카페는 예배당처럼 다른 구조로 서로 마주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0: 카페에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오늘 말씀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요즘 어떻게 지내요? 뭐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고 뭐 서로 이해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 이런 일들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을까 네. 이런 게 가사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께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한번 이 곡을 골라봤어요.
1: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던 곡은 임성규 씨와 이제 같이 부른 맞아, 듀엣 버전인데 극동방송 네. 음원에 그 듀엣 버전이 미처 다 이제 업로드가 안 된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아~ 오늘 안타깝게도 그래서 아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듀엣 버전 대신에
0: 아 솔로 버전
1: 네, 솔로 버전으로 네네, 좀 좋습니다. 전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요라는 찬양인데요. 어떤 곡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같이 걸어요. 네, 조찬미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자, 듀엣 버전이 훨씬 정말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사의 의미와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방송가족분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주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교회 카페 배경음악이거든요. 자, 우리 교회 카페 그리고 여러분의 공간을 카페처럼 만들 수 있는 곡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곡이 가장 잘 어울릴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이제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남지구 PD님 우리 어떻게 네. 들으셨을까요? 우리

0: 세 번째, 같이 걸어요.
1: 아, 그래도 앞서 듣기 전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같이라는 네.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함께 동행했을 때 또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너무 마음 깊이 다가와서 좋았는데
0: 네.
1: 듀엣곡이면 더 좋았을 텐데 어쩌면 아. 우리 장찬희 PD님께서 본인의 곡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아, 의심을 한번.
0: 음원이 없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1: 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0: 아, 근데 저는 정말, 아, 근데 이게 교수님께서 역시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각적이시고 또 영리한 어떤 선곡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정말 저는 이게 교회 카페잖아요. 이제 정말로 그 공간을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는 이제 뭐 성도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성도님들이 함께 나눠도 좋은 메시지인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교회 카페에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에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도 이제 발걸음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제 어떤 함께의 가치를 맞아요. 자연스럽게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가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행복한 길이다. 바로 맞아요. 이게 우리 교회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슬며시 건넬 수 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교회 카페에서 예배당까지의 사실 멀지 않은 길이잖아요. 멀지 않은 길이지만 성도에게는 너무 가까운 곳이지만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교회 카페까지는 뭐 쉽게 발걸음 하더라도 그 너머까지 가기가 그쵸, 쉽지가 않을 텐데 맞아요. 거기에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저희도 보면 우리 보통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는 그때 필요했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딱 해결해 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냥 같이 옆에 있어준 사람들이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저는 그 카페에도 우리 그 메뉴판 있잖아요. 뭐 네.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 함께 같이 있어드림. 아. 이런 메뉴도 가격은 무료로.
0: 지금 계속해서 좀 더 너무 어필을 하시는
2: 같이 지금, 있어드림 네. 이런 메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싱긋 웃어드림. 네. 싱긋 웃어드림.
2: 그것보다는 네. 같이 있어드림이 나은 것 같습니다.
0: 옆에서. 아, 그쵸.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싱긋해서 네. 옆에서 네. 싱긋 웃고 있으면. 아무튼. 근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아, 전 너무 좋았는데. 이건 약간 좀 계절 한정 메뉴 같은 느낌도 있어가지고. 네.
2: 아, 너무 1차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0: 4계절 기대는. 내내 듣기에는 조금은 좀 이제 좀 무겁지 않나.
1: 4계절 내내 듣기에는 찬송과 연주 찬양만 한 게 없죠.
0: 아, 싱긋이 참 좋았는데.
1: 이제 두 분의 찬양은 네. 이제. 카페까지 가는 길목에 들으시고 이제 현장에서 찬송과 연주 찬양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아 너무 좋은데 가을과 이제 초겨울의 어떤 한정 메뉴 그래서 예를 들어 밤 쉐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투표 받습니다. 방송 가족분들의 투표 받으니까요. 네, 1번. 네, 장찬희 PD의 추천곡이었습니다. 싱긋. 네, 싱긋이었어요. 그리고 2번 연주 찬양. 우리 남지구 PD님의 신청곡 그 추천 찬양. 네,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이제 3번 곡은 우리 최유미 교수님의 추천 찬양이었습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요였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장 다득표한 분이 이제 준비하신 두 번째 곡을 소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우당탕탕 네,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찬양들 더해서 각각 선곡한 두 번째 곡들까지 포함한 영상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나누고자 했던 이제 탈락한 곡입니다. 너무 아쉽게도 탈락해서 그냥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소영의 찬양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 함께 듣고 오시죠. 투표 많이 해주세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한 곡입니다.

0: 이 곡 할 걸 그랬나요? 이거 들려드리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아, 이거 좋네요. 네. 우당탕탕이라고 지금 그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당탕탕만 보내지 마시고 투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 좀 해주시고 지금 연주 찬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계신 것 같아요. 연주 찬양. 그래서 2번과 그리고 이제 3번의 각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번은 약간 소수 의견인 것 같은데 네. 지금 6580번님 그래도 저는 1번 싱긋입니다 하시면서 같이 걸어도 좋기는 한데요 음이 조금 높아서 조금은 카페에서 시끄러울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리고 PD님 말씀에서 200% 동감합니다 하시면서 패배송 후에 연주 찬양으로 예배의 여운을 느끼면서 나와서 카페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네. 싱그럽고 경쾌한 노래 찬양 싱긋이 흘러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1: 이 문자 장PD님께서
0: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이 네. 너무 담겨있어서 네. 이거 제가 보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보내진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집안일 하는데 마음이 만져집니다 지금 나온 찬양이요
2: 지금 이걸로 하실 걸 그랬어요.
0: 아, 이럴 수가. 감사로 할걸 그랬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2번이 갑자기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사실 3번이 좀 독주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2번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 대한이 아버지께서.
1: 3번, 아, 우리 대한이 아버지.
0: 네, 3번이 괜찮은데요. 오늘은 장PD님께 한 표 드립니다. 하시면서. 근데 하지만 숫자가 3이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자칫 3을 카운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3번으로 좀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1번은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문자를 좀 많은 것처럼 소개했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1번을 말씀해 주셨고
1: 3번이 갑자기
0: 자 2번 이 정도입니다. 네. 2번 이 정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이 정도고요. 3번 봐볼까요? 자 3198번이 3번이요 같이라는 그 말이 카페 분위기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주셨고

0: 자, 2096번입니다. 같이 걸어요. 라고. 0050번님, 외로울 때, 또 혼자서 좀 외로울 때 행복해지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같이 걸어요. 라고 또 문자 주시면서. 자, 오늘, 결국에는, 네, 오늘, 3번이.
1: 어머.
0: 가장 다득해요.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러게요.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좀 박수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고.
1: 와, 감사합니다.
0: 저 스스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 아, 우리 선곡이 아니라요.
0: 아니 뭐 겸사겸사.
2: 아, 겸사겸사.
0: 아, 우리 남진구 PD 결과에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2: 아, 저는 뭐 만족합니다. 네. 네, 나름의 의미도 다 전해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가 두 분의 선곡을 먼저 다 들어봤어요.
0: 네. 네.
2: 두 분의 선곡이 너무 좋았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제작할 당시만 해도 우리 장찬희 PD님 거 싱긋을
0: 네.
2: 이거 되겠다 싶었는데 아, 네.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네. 교수님의 이 설명과 더해지니까 아, 3번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0: 저는 다음에 약간 그 제 어떤 입장문을 써보겠습니다.
1: 네. 그
0: 문서로 해서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할 테니까 이제 다음 주 더욱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는 이제 추하평 목사님 돌아오십니다.
2: 네.
0: 우리 최유미 교수님께서는 약간 이제 음악 전문가로서 평가단으로 함께
1: 네,
0: 해주시면
1: 알겠습니다.
0: 감사하겠고 저와 남지구 PD님과 이제 추하평 목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래서 영상 플레이리스트 아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광고도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냥 틀어만 두셔도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두 번째 선곡한 찬양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네. 두 번째 곡 어떤 곡일까요?
1: 아, 네. 두 번째 곡을 또 이렇게 제가 소개할지 몰랐는데.
0: 근데 진짜 저도 들어봤거든요.
1: 네네.
0: 야, 이거는 진짜 교수님
2: 좋아요.
0: 예, 어떤 그 음악적 깊이와
1: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
0: 아, 그런 느낌을 제가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네. 네, 호림이라는 가수의 주의 들으심이라는
0: 네.
1: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딱 만약 이 곡을 처음 들어보시면 이게 찬양이야? 할 정도로
0: 네.
1: 어떻게 보면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카페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또 오는 게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들도 오셨을 때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음악이 되게 좋다 이러면 가사를 한번 또 귀 기울여서
0: 네.
1: 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 참 그게 좀 좋은 교회 카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곡을 좀 선곡한 이유는 아까 카페는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앉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0: 네.
1: 그러면 저희가 마주 앉아서 우리가 제일 잘 좀 해야 할 게 아마 저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예.
1: 그게 바로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0: 네.
1: 하죠. 그래서 이 가사를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시편 18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참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교회 카페를 이렇게 생각하면 커피보다는 먼저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또 걸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한 이런 마음까지도 들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카페라면 커피가 조금 맛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지금 흐르고 있는 곡입니다. 정말 절로 커피가 좀 커피가 네. 생각난다기보다는 약간 커피 향을 맡고 싶은 그런 느낌의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희 1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인사드리고 저희 2부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두 번째 곡들 제목만 좀 소개해볼까요? 우리 남지구 PD님 어떤 곡 선곡하셨을까요?
2: 네, 제가 가져온 두 번째 곡은 위러브의 계속 걸어가겠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0: 아,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찬양이 바로 이제 하온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곡인데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찬송가 찬양이 아니라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이제 전혀 다른 가사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당탕탕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제 링크 다 받으시고 그 링크 플레이리스트로 곡 6곡 다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또 열심히 찬양을 좀 귀한 찬양을 또 제작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신 우리 남지구 PD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 네,
0: 다음
2: 감사합니다.
0: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자, 교수님 오늘 방송 키워드가 뭘까요?
1: 네, 오늘 방송 키워드

0: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0: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의 이런 기대와 감격 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찬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코너로는 계속 함께했지만 이제 진행자로는 함께하는 첫 시간인데
0: 네.
1: 이제 오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아무튼 오늘 저희가 방송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0: 네,
1: 말씀
0: 그렇습니다.
1: 씨앗 이미지 전해드리는데 샵
0: 네.
1: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선물 뭘까요?
0: 네, 우리 오늘의 키워드 소리 문자로 샵 네.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보내드립니다.
1: 말씀 씨앗 이미지는 씨앗이고 기도문 나가는 거죠, 기도문.
0: 네. 네.
1: 저도 헷갈려요, 항상. 네, 저도 헷갈리니까.
0: 선물이 너무 많아서.
1: 맞습니다. 예, 전국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선물을 챙겨드리는 이제 극동방송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다라는 네.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만큼 꼭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계속해서 은혜의 소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유미 교수님 네, 특별히 모신 만큼 이제 금요일 시간 2부는 또 귀한 클래식 곡을 소개해드리는 또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히즈가든의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돌아와서 클래식 산책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0: 멀게만 느껴졌던 클래식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1: 가볍게 산책하듯 클래식과 만나고 고개 담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뜨란 클래식 산책.
0: 자, 클래식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조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클래식만큼 우리 일상 가까이에 있는 음악도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클래식을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듯이 이 클래식 곡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0: 자, 최유미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본업으로 네, 돌아가셔서 재미있게 곡에 대한 해설도 전해주실 거고요. 정말 이 코너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의미 있는 대목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봐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클래식과의 거리감이 조금이나마 좁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1: 네, 아마 걷다 보면 어느새 클래식이 정말 친숙하게 느껴지는 시간, 바로 이 클래식 산책. 제가 이 금요일 귀호강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곡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해 네, 주시기 위해 또 가져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곡일까요?
1: 네, 오늘의 클래식은 네, 바로 조지 거쉰의 썸머타임이라는 곡입니다.
0: 아, 조지 거쉰요?
1: 거쉰.
0: 거쉰,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네요, 제가.
1: 네, 네, 조금 산책하시다 보면은 아마 네, 네,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피디님. 네. 지금 이 좀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썸머 타임, 네, 뭔가 여름날 이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여름을 완전히 보내기 전에 아직도 낮에는 좀 더우니까 이 곡을 예, 한번 골라봤는데, 이 곡을 만든 작곡가 거쉰.
0: 거쉰.
1: 네, 네, 미국을 정말 대표하는 클래식 작곡가입니다.
0: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가요?
1: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래식 하면 뭐 바하, 모차르트, 베토벤 혹은 뭐 네,
0: 슈베르트.
1: 네, 네. 슈베르트도 아시고.
0: 아, 슈베르트 정도는 네, 알죠.
1: 뭔가 네, 진지한 교향.
0: 라흐마니노프.
1: 맞아요. 그때 제가 소개해 드렸었던 라흐마니노프. 네. 역시 우등생이십니다. 네. 네.
0: 더 이상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1: 네. 근데 이 거쉰은 그 당시에 유럽에서 건너온 클래식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미국만의 클래식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0: 아, 미국

0: 국화시켰군요.
1: 네,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의 국보가 바로 재즈인 거 혹시 아세요, 피디님?
0: 아, 그래서 재즈. 앞서서 이제 네, 우당탕탕 찬양 선곡단에서 재즈한 느낌을
1: 네, 다 네. 제가 또 서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0: 아, 네네네.
1: 네, 그래서 이 거신이 미국을 대표하는 장르인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0: 어허,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음악적인 전통을 클래식에 녹여냈는데 이 거신이 바로 1935년도에 작곡한 오페라가 있습니다.
0: 어, 네.
1: 오페라가 제목이 포기와 베스. 포기와 베스.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0: 아,
1: 영어.
0: 네. 네. 저는 그,
1: 포기하다 이런 포기인 줄 아셨나요?
0: 물고기인 줄 알고
1: 아, 베스.
0: 네. 그 생태계 교란종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1: 네. 이 주인공 네. 두 명의 이제 이름인데 그 당시에 이제 흑인 노예 제도도 있었고 이제 그 당시 좀 약간 삶의 애환을 담아낸 그런 오페라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 유명한 곡 썸머 타임이 나옵니다.
0: 아, 이게 굉장히 어떤 미국의 어떤 정서를 잘 담고 있는
1: 그렇습니다.
0: 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맞아요. 네. 근데 이 썸머 타임 하면은 제목 아, 뭔가 여름날이니까 굉장히 뜨거운 여름날 사람들이 뭔가 뭐 신나게 뭐 휴가를 보내나 이제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게 반전이 또 자장가입니다.
0: 자장가요?
1: 자장가예요. 바로 젊은 흑인 엄마 클라라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토닥토닥 재우면서 불러주는 이런
0: 그래요?
1: 자장가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음악이 막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흔들흔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자장가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아기한테 불러주는 거잖아요. 이 여름날의 풍요로운 풍경과 함께 앞으로 아가 네가 자라나갈 이 힘찬 세상을 또 응원하고 너가 또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을 축복하면서 이 엄마가 아기한테 얘기를 하죠.
0: 네.
1: 근데 전 이 곡을 딱 들으면 생각을 했던 게 아무리 엄마가 아기한테 좋은 가사로 이렇게 좋은 자장가를 불러줘도 아기는 그 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 뜻을 아직. 아, 너무 네. 아가니까. 근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가는 편안해지잖아요. 자장가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의 키워드이기도 한 이 소리에는 이 말보다 먼저 전달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 화난 사람이 아 괜찮아
0: 네.
1: 이렇게
0: 굉장히 네.
1: 네. 네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은 세 글자인데 하나도 안 괜찮죠.
0: 네.
1: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같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수많은 소리를 내잖아요. 고마워, 잘했어, 괜찮아, 뭐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짧은 한마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하루를 견디는 소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0: 네.
1: 우리 이사야 52장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로 우린 또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위로를 전할 수 있고요. 이 썸머타임에서 엄마의 이 작은 자장가 아기에게 불러주는 이게 평안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가사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아가가 내가 그냥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작은 소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음악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에 소음을 하나 더 보태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저희가 그냥 설명 없이 들었다면
1: 네.
0: 그냥 흔한 어떤 잘 모르는 멜로디가 됐을 텐데
1: 네.
0: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 이 곡의 가치와 또 이 곡의 깊이를 좀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1: 네.
0: 듭니다. 어떤 곡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잘 잘 수 있을까요?
1: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0: 아이가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목소리.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아까 근데 정말 그런 설명을 저희가 듣지 못했다면 네. 아, 여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듭니다. 근데
1: 맞아요.
0: 그 어떤 소리에 담겨 있는 진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0: 아무튼 이제 사랑했더란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시간 금방 가죠.
1: 네, 그러게요, 네, 피디님.
0: 알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교수님? 처음으로
1: 네.
0: 이제 정식 1부부터 이제 진행자랑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1: 그래도 또 이 썸머 스페셜 전에 제가 또 어메이징 클래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 굉장히 또 익숙한 환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또 우리 피디님께서 너무 잘 이렇게 반겨주시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우당탕탕
0: 네. 아, 네. 네. 우당탕탕 네.
1: 저에게 1위를 주시다니
0: 아, 네.
1: 이 따뜻한 격한 환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네.
1: 매주 금요일날 기대가 돼요.
0: 아무튼 오늘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더욱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의 또 흔적들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많이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 네.
0: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 우리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두 가지의 선물 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방송 마치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죠. 오늘의 키워드 소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기도문 나갈 거고요. 씨앗이라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의 저는 장찬희였고요. 자, 오늘 최유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함께 외쳐볼까요?
1: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성경 집중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

축복이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나의 삶 속에 커다란 어려움 또 슬픔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삶이란 그냥 소극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한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뭐 한나랑 그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어떤 차원이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도 그래요. 한나가 겪고 있는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그를 누르고 있는 그를 애워싸고 있는 그런 슬픈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중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훈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찾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이해받지 못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 많죠. 어이없는 상황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거기서 쉽게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찾아야만 됩니다. 한나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서원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하나님께 요구 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서원 형식으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이런 약속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구도 하지만 동시에 뭐를 해요?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마음이 한나의 기도의 본질 요소였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소리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지켜보는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입니다.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결론을 짓죠? 술 취했다. 한나는 준비한 재물도 없죠. 제사장에게 뭐 어떤 지시사항을 뭐 이렇게 가서 물어본 것도 아니죠. 그런 지침을 받지도 않았죠. 그저 성소에 혼자 들어가 기도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사람

0: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엘리가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를 결국 몸가짐이 바르지 않은 여자 혹은 뭐 술주정뱅이쯤으로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결국 엘리는 한나를 어떻게 했어요? 꾸짖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종교적인 권위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관례에 구애받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까요? 엘리 제사장의 책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것보다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을,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 주변 인물이라고 할까요? 뭐 성직자로 뭐 임명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뭐 그런 집사도 아닙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어떤 경건함이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대하게 말하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운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밖에 제가 바라볼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척, 뭐 있는 척, 뭐 똑똑한 척, 뭐 아는 척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폼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정말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뭐 폼 잡고 뭐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2장 1절부터 8절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지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부분부터 계속해서 기도지만 한나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한나에서 노래하는 한나로 바뀝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내 삶의 상황이 이랬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계속해서 2장 앞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1장 9절에 한나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일어났어요.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장 8절에 가서 그 한나의 기도 내용 혹은 한나의 노래 그 속에 보면은 그 같은 단어가 이번에는 동사로 다시 등장하게 되고요. 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일으키셨다. 한나가 그의 상황, 그의 절박한 상황, 그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기로 결단하나요? 일어나서 힘은 없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지만 일어난다는 의미는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내 마음이, 내 눈이 그분을 향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2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 일으키신다.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아무런 백도 아무것도 없어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477-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 4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장관 직위는 국가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갈 능력과 식견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용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생활 동반자 관계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군현법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안 등 그간의 입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 등 현금을 배당하는 정책 방향과 장관 지명 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장관 인선에 제대로 된 임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교회 환대의 공동체로를 주제로 2026 국민 미션 포럼을 개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이재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의 대인 신뢰도가 27.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의 중추로서 사회적 처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교회가 주차장을 마당으로 개방하는 등 공간적 담장을 낮춰 배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환대를 일시적 선행이 아닌 교회 구성원의 문화와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호 목사는 이어 경청을 통해 환대 문화의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교회가 갖춰야 할 핵심 목회적 노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중흥교회에서 장로교 총회 창립 114주년 및 코람데오 부흥협의회 설립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한국장로교회가 연합하여 한국교회를 더 깊이 섬기길 원한다고 밝혔으며 설교를 맡은 엄신형 목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1885년 선교 시작 이후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되며 본격적인 교단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1회 총회에서는 목사와 선교사, 장로 등 대의원 2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초대 총회장으로 길선주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울 YMCA가 어제 한국 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 미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오는 16일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에서 첫 강연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플랫폼에는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12월까지 자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 북한 및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총 4차례 강연과 토론을 진행합니다. 서울 YMCA는 매월 진행되는 강연과 토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운동 블로그에 공개하고 자료집으로 제작해 미래 세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오늘 오전 7시 계룡 스파텔 백제홀에서 하반기 정기 임원회의를 열고 상반기 사역 결산과 함께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공동회장 임성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대표회장 류명렬 목사가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증경 대표회장 이기복 감독의 격려사와 직전 대표회장 김철민

0: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부 회의에서는 대전 영락교회 김상수 목사의 기도에 이어 사무총장 박명용 장로의 사역 실적 및 계획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는 올해 상반기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와 건강한 가족 대전시민대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 등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하반기에는 대전 마마클럽 어머니 기도회를 비롯해 지역 교계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운동본부 측은 대전 지역의 성시화와 하반기 추진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ABC.
1: FABC 신앙 칼럼.
2: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갑자기 헐레벌떡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준비물을 안 가져갔어. 그런데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방 안을 다시 잘 찾아보렴. 엄마가 어젯밤 미리 넣어두었단다. 딸아이가 가방을 열어보니 정말 준비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소 딸은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다음 날 무엇이 필요한지, 숙제는 무엇인지, 하루의 일들을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듣는 것 같았지만 딸의 말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뒤에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정의 문제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의 문제도, 눈물로 기도하는 한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먼저 일하시고 회복의 길을 미리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앞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달아나는 것이 잠이라고 해요. 몸은 분명 지쳤는데 생각은 좀처럼 잠들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문제는 언제쯤 끝날지, 혹시 더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그런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걱정거리가 없어서 평안했던 걸까요? 아니겠죠.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깨어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깨어계시고, 내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평안히 누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걱정 있겠죠. 그 걱정을 붙들고 있는 그 두 손을요,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손으로 바꾸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붙들고 애쓰지 않고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맡기는 시간. 네, 오늘도 우리의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에게도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입니다. 상대방 번호 입력하는 곳에 샵 9330을 입력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내셔서 연락 주시고요.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소리의 사랑하는 자요 듣고 왔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소망의 기도 오늘 청주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청주에 위치한 평화교회 신영광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청주에 사역하고 계신데,
1: 네.
0: 청취자들께 교회 소개도 좀 한번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 강서동에 위치한 평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영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강서동에 위치하고
1: 네네.
0: 있고요. 네.
1: 그래서 터미널에서 오셔서 청주 터미널에서 강서동 방향으로 오시면
0: 네.
1: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0: 그래요.
1: 찾기도 쉽고
0: 네.
1: 혹시 기도하실 일 있고 혹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면 될
0: 네.
1: 것 같습니다.
0: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청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1: 네네.
0: 또 이제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다면
1: 네.
0: 편하게 오셔서 차 한 잔.
1: 네네.
0: 네, 괜찮죠?
1: 차 두 잔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1: 네.
0: 교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님과 같이 제가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우물정 9330번으로 문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9507번님이 제일 먼저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9월 11일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의욕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마음에 힘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전에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날 때 기도해 주셔서 현재는 많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우리 성도님 무엇보다 해결할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몸도 연약한 상황이시니까 얼마나 사실 좀 힘드시겠습니까? 한 가지의 문제도 힘든데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일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0: 아멘.
1: 뭔가 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더 신실하심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이때가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증의 기회로 이날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1: 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문제와 우리 아픔과 우리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0: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 아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님, 언젠간 간증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대하오니,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2725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며칠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남편이 수그러지고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길 바라고, 온전한 가정이 되길 바라고, 아들도 앞날과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앞으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길 바라며,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친구들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의 잘못 빠지거나 만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0: 네, 남편이 수그러지고 변화가 있다는 건 믿음의 좀 방향인가요? 아니면 성품의 방향인가요?
1: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네. 아무래도 가정 안에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지금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드셨으면 이렇게 사연을 또 올려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취업과 또 만남의 그 순간에 있는데, 이때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게 너무나도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성도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그 날을 기대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가정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기 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그냥 모여서 사는 게 가정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쁨이 배가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또한 잉태되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가정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남편분의 그런 성품과 마음과 관계가 수그러지고 또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변화시키신 분도, 결국 완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됨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1: 아멘.
0: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자녀의 앞길과 만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다음 세대의 가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기도의 씨를 심고 있사오니, 주여 이 기도의 씨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기오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께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여러분들도 삶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문자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연락 주신 분은 6833 쓰시는 성도님이신데요. 주님께 맡깁니다. 아, 제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업무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입원해야

0: 할 정도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보가 시카만 사람 4명이 본인에게 왔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동생네 데려다가 작전기도 준비 중이라고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작전기도 되실 줄 믿고 여동생 가정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믿는다고 이렇게 제보를 위해서 또 여동생 가정을 위해서 기도부탁을 하셨습니다.
1: 요즘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죠. 저희 교회도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이 찾아오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을 사실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 적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근데 그때 성도님 중에 새로 오신 분 중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이 오셨는데 처음엔 굉장히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냥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말과 행동과 관계들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제게 기도만 남으니까 너무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냥 특별히 어떤 방법으로 했다기보다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의 빼놓지 않고 한 1, 2년간은요 항상 그 성도님 예수님 처음 만나는 분이었는데 가정도 깨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분이었는데요. 지금은요 한 3, 4년 지났는데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신 성도님 중에 이분이 나타나면 저는 가장 기뻐요. 왜냐하면
0: 변화됐군요.
1: 예, 네.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고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 목회에 귀한 열매 중에 한 분이세요.
0: 네.
1: 근데 다른 거 안 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막 다른 거 방법적인 거 막 찾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0: 아멘.
1: 가장 분명한 해결책인 걸 저는 몸으로 아멘. 깨달았어요. 그래서
0: 아멘.
1: 우리 6833 성도님 이번에 한번 작정기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기도 요청하셔서 그 기도와 시간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제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했던 그 제보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반된 모습으로 지금 대하는 그분을 뵐 때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가정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또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정말 눈물을 보시고 마음의 무너짐을 보시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작정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이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무너짐과 마음의 상처들이 이 시간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실한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의 약한 몸과 그의 악한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표정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과 제부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 마음껏 우리 가정에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정서적인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제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여동생 가정에 주님이 개입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0: 아멘.
1: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랍도록 기쁜 가정으로 온전히 하나 된 가정으로 주님이 주인 된 가정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그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청주에 있는 평화교회 신영광 목사님과 함께 소망의 기도 청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저희 찬양 듣고 오는 사이에

김대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듣고 오셨습니다. 11시 34분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청주에 위치한 평화교회 신영광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정말로 뜨겁게 또 진심으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기억하시고 연락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무리한 빚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계속해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자 때문에 빚이

0: 빚이 되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가족들 도움으로 버틴 게 3년인데 더 이상 도움 구할 곳도 없습니다. 돈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오며 기다린 게 3년입니다. 이젠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발 주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무사히 넘겨서 가정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자책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나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믿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오셨어요.
1: 경제적인 문제는 어찌 보면 누구나 또 의외로 자주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지금 익명으로 보내신 성도님은 큰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성경에서도 돈 문제는 항상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 영역이 돈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뭔가 종교 이외의 영역으로 자꾸 두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돈의 영역이 그리스도의 영역 밑에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0: 아멘.
1: 그래서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법적인 조치까지 또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법적인 조치든 뭐든 일단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신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돈이 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시는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님들한테, 성도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굉장히 힘이 강해요. 그래서 돈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막 일희일비할 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고요. 삶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는데 다시 다 내려놓고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발 아래에 돈의 영역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간 완전히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그 영역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도 늘 보면 이돈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큰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돈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창조 세계의 유일하신 왕임을 이 시간 선언합니다.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뚫고 가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하나님과의 형통한 그 관계가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0: 아멘.
1: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큰 경제 문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포도주도 물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눈물과 이 너무나도 힘든 신음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놀랍도록 경제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님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돈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그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모든 관계 문제도 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돈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가 무너지거나 과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특별히 은혜 내려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여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
0: 아멘.
1: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9088번이신데요. 남동생 간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0: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남동생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오셨네요.
1: 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위암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하러 가는데요. 저는 2주 전에 오늘과 2주 후에 오늘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수술 받으실 때 위암으로 수술 받기 직전에 저희가 하루 전에 가서 심방하고 기도해 드릴 때만 해도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위암 걸리셨던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물론 몸도 힘들지만 먼저 그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도로 들어가고 또 2주간 기도하고 오늘 제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깨끗이 다 나아서 저는 기도하러 갑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간암으로 고생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물론 어렵고 마음도 힘들지만 반드시 기도를 통과하고 기도가 우리 성도님의 삶을 관통하고 나서 그때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이 내 이 몹쓸 간암을 이기게 하셨다.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싶어요.
0: 아멘.
1: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사연 주세요. 정말 기쁨으로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남동생이 간암으로 너무나도 하나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암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그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0: 아멘.
1: 또한 하나님, 주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봐주셔서 하나님 그 끓는 심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놀랍도록 상달되어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려이 남동생의 놀라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알지만 그럼에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렵더라도 하나님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통과할 때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0: 아멘.
1: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남동생의 간암을 몸 밖으로 완전히 떼내어 주시고
0: 아멘.
1: 다시 한번 온전한 치유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미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가정에 온전한 강건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동생이 회복되는 그날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감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정에 특별히 남동생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자, 이어서 5733번님께서는 자녀와 물질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 줄 보내주셨네요. 네.
1: 사실 기도 제목이 제일 짧은데요. 기도 요청이. 사실 짧을 때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보니까.
0: 네.
1: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0: 그렇죠.
1: 자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0: 네.
1: 또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당하는 마음의 그 어려움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고 지금 뭐 주변 분들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더 깊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0: 예.
1: 내 아들 내 딸 그 신음소리가요. 오히려 기도 단어를 많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깊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0: 아, 네.
1: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님의 자녀와 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한 줄밖에 적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0: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용기 내어서 주님께 한 줄을 적은 저 성도님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1: 아멘, 아멘.
0: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늘 주님 앞에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 은혜에 잠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 은혜에 잠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특별히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순간을 고통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만날 때 그 은혜로 만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증언할 수 있는 기쁨에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영원한 능력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어서 익명으로 문자 주신 분의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인 소개가 어려우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제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셨네요.
2: 이런 기도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거든요. 이런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 제목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거창하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 저는 하나님 정말 쓰임받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능력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2: 특별히
1: 아멘.
2: 아버지, 어머니 또 본인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미 믿음의 가정인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이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더 쓰임 받으려고 더 하나님 충만해지려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신만의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여 정말 주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성령을 우리 이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하나님 정말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각 사람에게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1: 아멘.
2: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내면이 완전히 변화받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온전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성령
1: 아멘.
2: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자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래서 하나님 이들이 이 가정이 놀랍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과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정, 나도 하나님 저 가정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본이 되는 가정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기도 들으시면서 참 뜨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청주에 있는 평화교회 신영광 목사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23살 아들이 올해 1월 기흉으로 입원 중 PET-CT에서 폐기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인만 걸린 병이고 담배를 많이 폈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걸린다는데 담배도 안 폈고 학생입니다. 유전자 이상밖에 원인이 없다 해서 유전자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원인도

0: 없고 치료약도 범위가 넓어서 수술도 못하고 지켜보다가 말기가 되면 폐이식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7월에는 폐기능 검사 도중 쓰러져서 응급실로 옮겨 30분 만에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전증이라고 약을 먹으라는데 아들이 약 먹기를 거부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1: 아, 참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질병에 지금 허우적대는 걸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항상 결단하는 게 있어요. 저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부모님께서 그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23살 내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자식이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 23살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온갖 질병에 시달려서 지금 약도 거부하고 있고 이미 마음도 무너져 있고 얼마나 삶에 대해서 의욕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 아들을 우리 품에 주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여주시고 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지금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치유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세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질병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내 23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어떤 질병보다 크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부터 역사하시고 주님의 시간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치유하시고 주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자,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평화교회 신영광 목사님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기도한 대로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1: 아멘.
0: 네. 네. 자, 평화교회 위해서 또 신영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혹시나 청주에 들릴 일이 있으시면 교회를 못 정하신 분들은 평화교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소망기도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청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번 이 극동방송의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제작진행의 최정민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 천상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성결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산발락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악한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암살을 목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은 느헤미야가 거의 성벽을 완성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성문에 문짝만 달면 끝나는 그런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만약에 이때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 끝나가니까 이들의 마음이라도 좀 녹여주고 대충 넘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느헤미야가 오노평지로 나갔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암살됐을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마지막 끝날 때 공격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언제 영적으로 공격받는가 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똑같이 반복적으로 한번 와라 제발 와라 하고 네 번이나 부탁을 하죠. 그러나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꼭같이 안 가겠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인정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지도자는 사람의 인정에 너무 끌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향력이 대단한 수녀였습니다. 사랑의 선교 수녀회를 조직하고 인도의 병든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섰죠. 인도 캘커타에서 본거지로서 순결한 마음 공동체를 세우고 건물을 찾았는데 그 건물이 하필 힌두교의 칼리 신전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신전 바로 뒷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혹은 리더들을 하나하나 테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동요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딴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힌두교 당신들이 나를 죽이고 싶다면 나는 항상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내 몸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이웃들을 계속 섬김받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기 어린 소리를 하고 나니까 그때 마침 힌두교 성직자 하나가 결핵에 걸려요. 그리고 힌두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그 사람을 테레사 수녀 거기에서 받아줘요. 돌봐주고 고쳐주고 그가 죽을 때까지 돌봐주다가 결국 잘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그때 힌두교도들이 테러를 멈췄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정도를 걸은 하나님 앞에 좋은 대가를 얻은 거죠. 초대교회도 부흥의 부흥을 막 이루었을 때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왜 싸우냐, 누가 옳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서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는 헌신하겠다. 결국엔 그 두 가지가 다 더 좋은 결과를 내죠. 일곱 명의 일꾼들이 결국 세워지고 그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마무리된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도 있지만 마귀에게 사용받는 사람도 공존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묘하게 리더를 흔들어대죠.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사명에 집중하면 된다. 두 번째는 마귀는 중상모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이나 요청을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죠. 그를 보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란 뜻은 사이란 뜻이고 볼로스란 뜻은 갈라놓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갈라놓다,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다는 뜻이 마귀란 뜻입니다.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 네 번째로는 안 되니까 다섯 번째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더라.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당시에는 봉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열려서 보낸 거예요. 그럼 의심스럽죠. 누군가 오다가 뜯어봤나?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종자가 편지가 열려있으니까 이 안에 내용이 뭘까라고 궁금할 수 있죠. 그것을 보낸 사람들이 그런 아주 얄팍한 아주 술책을 쓰게 된 거죠. 편지 내용을 보았다고 서로 의심케 하고 혹은 보도록 유도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느헤미야에 대한 나쁜 소문을 계속 퍼뜨려 갑니다. 어떤 소문이냐,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거다.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모반을 할 거라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소문이 가도록 흉계를 꾸민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총독으로서 모든 권한을 줘서 보냈죠. 근데 둘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하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모반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도 아주 겸약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의 역할을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도 자꾸 이 총독이 딴 마음 먹었다라고 이간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대전에도 신천지가 있는데요. 신천지는 정말 마귀에게 속한 단체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신천지가 전도하는 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산 옮기기라고 한다고 해요. 이 산 옮기기에 대한 보고가 이렇습니다.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는 신천지 성도가 하나 들어간대요. 50명 이하니까 목사님이 참 얼마나 사람 한 명이 귀하겠어요?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처음에 합니다. 신뢰를 얻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신천지 성도들을 하나씩 들여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 교회에 원래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과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떠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교역자 쓰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무붓으로 일하는 신방 전도사님을 추천한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들여와서 전도사 활동을 하니까 이제 거의 장학이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장로님한테 목사님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목회자를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교회가 산이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사척권

이상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신천지 교도들이 묘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교회들도 어느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죠. 뭐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목회자와 또 장로님과 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 일으키면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눠서 이간질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갈라치기 하고 나중엔 교회가 정말 크게 소용돌이 속에서 분열시켜서 작게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자꾸 문제를 키워요. 아, 인간에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긁어서 부스럼 없는 교회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긁어대고 이간질해서 싸움으로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예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당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갈라치기는 쉽습니다. 말하면 돼요. 문제를 부각하면 돼요. 하나가 되는 건 어려워요.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뭔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에스라후 4장 15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중상모략한 것이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 4장 15절에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라라고 결국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한때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중상모략으로 덤벼드는 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짚어주면서 팩트체크를 합니다. 그냥 너희들 왜 그래? 난 아니야. 소문이야. 막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이 하는 방법도 이유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한 너의 낙한 의도구나 하면서 짚어줍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수긍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제목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중상모략의 지도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뭔가를 이끌어갈 때는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 마음 따라서 에이 그만두고 말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기신 사명이니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송대 유학자 정이천이란 분이 말하기를 지도자는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는 충이고 하나는 서다. 이 충은 충성할 때 그 충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지도자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란 뭐냐? 자기 자신의 올곧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사람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하거나 혹은 나쁜 소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같이 싸우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의 올곧은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용서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충성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만 관대하지 말고 지도자는 타인에게도 동일한, 아니 자신보다 더 관대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의 덕목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믿어줍니다. 12년이나 더 총독으로 있게 해주죠. 세 번째로 마귀는 급한 일을 시켜가면서 중요한 일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신방을 가요. 가보니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위험하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탁을 내리기를 빨리 외소로 도망가라고 하더라. 외소가 어디냐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 외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법을 어기고 총독의 특권을 이용하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인정해 줄 테니 같이 가자. 거기서 구면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설득력 있는 권면이겠습니까? 흔들리는 이야기죠. 그가 솔깃해요. 지금 두렵기도 합니다.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으니까. 숨을 만한 곳이 별로 없는데 스마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 들어가는 것이 율법엔 어긋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라고 자기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신앙을 어겨서라도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느헤미야는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세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 산발락의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기서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가 나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카르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의 단어가 나카르예요. 여러분 이렇게 긴가민가 뭔가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분별의 세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가지 기준인데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뭘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둬라.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카디와 누수를 주로 쓰는데요. 카디라는 단어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마음이고 누수라는 말은 구원 받은 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는 두 번째 누수의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해봐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두고 그 다음에 내 처지를 생각해라.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외소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르친 일도 그리고 기도해봐도 이것은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그것은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뇌물

받고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는 함정이었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자기는 율법을 어긴 총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자신은 어찌 말하면 정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고 가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넘어진 사람도 많아요.

0: 해줘야 전쟁에 나가는데 안 오니까 전쟁은 급하고 급한 마음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지내다가 결국 폐위가 되죠.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호흡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 분별력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기독교인 경제인들이, 기독교인 중요한 사람들도 넘어지는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월로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부흥사로서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이 난산이었나 봐요. 굉장히 난산을 하고 출산을 했지만 몸이 이제 편치 않은 거죠. 그 옛날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을 이렇게 간병할 사람도 그리고 치료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요청, 목사님을 요청하는 집회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목사님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집회를 가야 합니까? 아내를 돌봐야 합니까? 이게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때 어린 딸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치하문이라고 어린 딸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 은혜를 목사님만 받은 게 아니라 사모님도 병죽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시를 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거기에 곡을 붙였어요. 그게 찬송가 382장이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지키시고 위험한 일 당할 때도 주님 너를 지키시고 너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 너를 지키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시고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님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 주시리. 어려울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삶의 혼란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어떤 이들이 말하듯 영혼의 호흡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 자체를 들이마시는 말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생명은 쓰러지게 마련이죠. 기도하는 한 우리의 삶은 뜨겁고 열렬하며 활력이 넘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새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망을 품고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실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 만나고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흥겨운 찬송이었죠.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안산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보에 레파토리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플루트 협주곡 2번 D메이저와 같은 작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점인데요. 오보의 특유의 섬세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의 매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총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777년 당시 잘츠부르크 궁정악단의 오보이스트였던 주세페 페를렌디스를 위해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 가운데 3악장 론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주제가 론도 형식으로 순환되면서 주제를 발전시키고 또 오보에가 때로는 오케스트라와 대화를 하듯 이루어지는 고전시대 특유의 협주곡 양식들이 돋보이는 그런 악장입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콘체르토 C메이저 작품으로 31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오늘 이 작품을 하인츠 홀리거의 오보에 연주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에 협주곡 C메이저 작품 번호 31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 가운데 D메이저 준비했습니다. 사실 무언가라고 하면 캐릭터 피스의 일종으로 피아노를 위해 만든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마치 피아노가 노래하듯이 선율적인 미를 강조합니다.

강조한 그런 대표적인 맨델스존의 캐릭터 피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 몇몇 곡들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편곡되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라고 이름 지어서 연주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 악기가 있지만 첼로를 통해 무언가를 다시 편곡했다라는 점은 첼로라는 악기 자체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첼로의 부드럽고 긴 호흡의 선율로 마치 사람의 저음의 목소리로 노래하듯 또 피아노와 아름답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피아노의 곡을 첼로로 편곡해서 이렇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로 만든 배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맨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작품 번호 109번 D메이저 오늘 이 작품을 요요마의 첼로 연주 엠마누엘 X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멘델스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무언가 작품번호 109번 요요마이의 첼로 연주 엠마누엘 엑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브람스의 클라리넷 퀸텟 그 가운데서 사막장 토마스 브랜델의 클라리넷 연주 시네노민의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준비했습니다. 카운트 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 카운트테너 임형주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살아가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 자신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한번 죽는

0: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날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 로이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온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이치다.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죽느냐?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사람, 일련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자기 뜻이 아닌데 정면 충돌해서 죽었다. 또 어떠한 뭐 변화에 있어서 뭐 수용하다 죽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70이고 또 하나님이 더 적게 해주시면 80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생명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과음을 하고 과식을 하고 정상으로 삶을 안 할 때 일찍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있는 동안에 즐겁고 행복하고 풍부하게 살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뜻인데 우리 먹지 말아야 할 술 너무 많이 먹고 피지 말아야 할 담배 너무 많이 피고 도박하는데 밤새도록 자지 않고 이런 게 이제 루틴이 깨지면은 자기 생각지도 않았는 암이 찾아오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뜻대로 살면은 내 명을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0: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나가야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계신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주 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 모셨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봉현이라고 하고요. 35년 동안의 그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김정은 목사님의 그 초청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3: 김봉현 대사님 하시면은 호주 대사도 하시고 유엔 차석 대사도 하시고 반기문 총장님을 지금 은퇴하시기도 같이 도와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대사님 모신 이유는 첫째, 유엔에서 제정한 기후변화, 두 번째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의 인격, 인품, 10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뜻 있는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대사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믿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사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하고 접속할 때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사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졌는데요. 첫째로 네팔 대홍수에 어저께 신문에 1225명이 역시 죽었고 4천여 명에 4700명이라고 나왔어요.
2: 실종자.
3: 아직 확인 미상인데 네. 대사님이 왜 네팔에 이런 게 일어났어요?
2: 네. 사실 그 네팔에 그 일어난 이번에 대홍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팔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도처에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네팔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팔이 이제 저게 됐는데 지금 중국 지역에도 티벳 지역에 한 25 정도의 위험이 있는 그런 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도에도 지금 그런 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팔에도 아직 한 3-4개 정도가 그 위험한 그 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댐이 이제 우리가 빙하호라고 하는데 빙하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눈이 크게 녹아서 빙하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빙하호에 충격을 주고 그게 댐이 이제 무너지면서 엄청난 물이 이제 쏟아져 내려가서
3: 흙하고요.
2: 흙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번에 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거의 실종자 포함해서 거의 5천 명 이상의 분들이 이제
3: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사님. 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네팔 여자가 앉아서 이런 징후, 기후 변화의 징후를 왜 우리만 당해야 됩니까?
2: 그렇습니다.
3: 그렇게 애원하며 호소하는 걸 들어봤을 때에 기후변화를 유엔에서 시작했죠.
2: 네.
3: 그럼 각국이 돈을 좀 내서 이 탄산소 좀 줄여보고 그런 거 하는 건데 네. 뭐 제가 알기는 저 반기문 총장님이 덴마크 수도에서 그러한 회의를 하는데 미국은 탈퇴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2: 그 반기문 총장님의 그 커다란 업적이 이제 기후 협정을 체결을 하신 건데요. 그게 이제 파리에서

0: 최종적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파리에서. 그렇죠. 예. 2015년 12월에 체결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197개의 그 국가들이 모여서 대부분의 정상들이 모였죠.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 이제 서명을 해서 그게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보는 그 기간이 반기문 총장님이 거의 한 10년을 매달렸어. 파리에서 그때 예. 2015년. 그래서 그때 전 인류가 이제 만세 부르고 인류 지성이 이제 승리했다고 이제 할 때 그렇게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참석을 하셨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그 파리 기후 협정을 이제 지지를 하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파리 기후 협정이 체결이 되고 2016년에 그게 이제 그 발효가 됩니다. 비로소 효력이 이제 발생하게 됐죠.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몇 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아, 나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1월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2017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이. 근데 미국이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많은 양을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1: 거기하고 중국하고요.
0: 중국하고 두 나라가.
1: 우리는 많이 변했죠. 한국은.
0: 한국도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희도. 저희도 뭐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대통령들이 이제 그런 이제 약속을 했죠. 국제기구에,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파리 기후 협정을 철저하게 잘 준수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켜나가려면은 우리 산업계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 CO2를 배출하는 게 대개 우리 산업계입니다.
1: 그렇죠.
0: 그 철강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쓰거든요. 그 석탄에서 그 막대한 이제 CO2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계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말로 그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파리에서 기후협정을 체결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가 이제 합의를 한 건데 그걸 안 지키면은 의미가 없는데 이게 안 지키니까 점점점 기온이 더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네팔같이 이렇게 빙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이렇게.
1: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저 종종 뉴스에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또 남극 북극에 있는 빙상들이 녹으면은 네. 이게 높아지면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아예 네. 물에 잠긴다. 네.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0: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과거 한 10년 전보다 해수면이 한 3mm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요. 3mm 정도 올라가니까 남태평양에 있는 뭐 키리바시 뭐 나우루 뭐 이런 도서 국가들은 벌써 이게 침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리바시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의 위협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그 태평양 국가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닥칩니다.
1: 그렇죠.
0: 항구 도시 물에 잠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항구가 기능을 못 하게 되고 뉴욕 거기도 물에 잠기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남태평양 국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올라갑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뉴욕도 올라가요. 그 뉴욕 올라가게 되면 뉴욕도 결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미국도.
1: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반기문 총장님 재단이 생겼다는데
0: 네.
1: 그 재단은 어떻게 운영을 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 재단에서 이제 재단은 후원을 저희들이 주로 받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또 국가의 또 이제 간섭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의 지원은 전혀 안 받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 이런 분들한테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후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 반기문 총장님이 이제 워낙 이제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으시고 또 기후 변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후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 점점점 후원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고요. 후원이 약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0: 전쟁 비용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이 선한 일에 써야 되는 이 후원들이 전쟁 비용으로 이게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 사람들이 후원을 좀 못하는 이런.
1: 유엔에서도 돈이 안 나오고.
0: 유엔도 지금 미국이 유엔에 돈을 이제.
1: 안 내고.
0: 그러니까 유엔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내도록 정해졌는데 그걸 안 내요. 미국이. 그러니까 유엔도 지금 그 돈이 없는 상태. 그래서 최근에 유엔이 직원들도 많이 이제 그만두게 했고요.
1: 그러면 한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0: 가능성은 뭐
1: 없죠.
0: 가능성은 이제 그 한 2500년 뒤면은 나올 수가 있죠. 2500년 뒤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는 우리가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우리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1: 반기문
0: 재단.
1: 재단. 예. 그거 찍으면 나와요?
0: 반기문 재단 찍으면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후원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후원을 하시게 되는데 뭐.
1: 아니, 저는 예. 청취자들이 네. 뭐 반기문 재단이 있다는데 뭐 그 사람 유엔 사무총장 했으니까 돈이 넘치게 들어올 거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죠.
0: 그렇지 않습니다. 예.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뜻 있는 분들이.
0: 예. 거기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일정한 돈을 이제 출연을 하셨고 저도 물론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해서 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원이 이제 잘 안 되면은 결국 활동을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 후원이라는 게 반기문 총장님이 그 재단에서 하시는 게 우리 청년들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청년 기후 운동가들. 우리 국내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디 그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원이 그렇게 잘 안 들어오고 저희는 그래도 반기문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후원이 조금 들어오지만은 그 청년 기후 운동가들은 정말 뜻은 고귀한데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 저희들이 후원 받으면 그거를 청년 운동가들을 또 육성하고 양성하고 하는데 또 이제 저희들이
1: 아니 제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10년을 하셨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저 그건 마치 그냥 극동방송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별로 못하고 있는데 참 사무총장님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참 각국 나라에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해놓으면 어느 정도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저 믿는 목사로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말세의 징조가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사님을 모신 것도 사실 제일 지근거리에서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는데 그 양반 인품에 대해서 대사님이 알고 계신 인품 뭐 강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사적으로 모든 거 처리하시더라고. 그러면 김 대사님이 보신 반기문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0: 저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그 외무고시 합격하고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외무고시 합격하고 외교부에 처음 들어갔더니 첫 번째 과장님이 반기문 과장님이었어요.
1: 예. 외무부에?
0: 외무부에. 그러니까 1982년도였죠.
1: 예.
0: 1982년도에 첫 번째 과장으로 반기문 과장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사실은 뭐 사회 경험도 없고 전혀 뭐 이 사회에 대한 그 인식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첫 번째 모시는 상사로 반기문 과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면에서? 네.
0: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정확해요.
1: 합리적이고.
0: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정확하다는 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뭐 이렇게 결정을 딱 하면 그게 항상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제 말단이었는데,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시냐 그랬더니, 그건 그냥 상식의 입각이

0: 그래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상식. 아, 그래서 그때.
1: 자기 사심이 없지.
0: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승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외교부에서. 정말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처음에 과장으로 모시면서 처음에 딱 봐서 야, 정말 놀랍게 이 판단이 빠르고 정확하구나 했던 그 느낌이 윗분들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빨리 한 거죠. 굉장히 빨리.

0: 게 저는 아 이렇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저 인품을 가지셨는데요.
1: 나는 뭐 제 양반이 사무총장 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신다고 그러기에 네. LA를 가세요. 거기 릭 워런 목사님이 오바마도 잘 알고 거기 한 2,000명을 그 사람이 모아놓고 남북관계 강연을 좀 하고 가세요. 미국 갈 때. 그걸 내가 자신 있게 권면했는데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 운동회로 서쪽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으로 가야 된대요. 선거운동회로.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 사실 뭐 그 양반이 나는 반기문 총장님을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양반이 의전 수석을 했어요.
0: 예, 예.
1: 그 양반이 이제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조용기 네. 목사하고 나더러 수시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0: 네.
1: 가면은 반기문
0: 의정수석이
1: 앞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 데리고 올라가는
0: 네.
1: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0: 네.
1: 그때 그 양반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 목사로서 우리는 물론 대통령이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의전수석이 우리보다 더 겸손해. 나 그걸 보면서 아 배워야 되겠다. 사람이 사무총장이 돼서 뭐 거기서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연락을 해서 해마다 12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가 기도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계 다니면서 건강하셔야 되고 인정을 받으셔야 되고 하니까 그걸 또 수락을 하시더라고. 11번을 갔다 와서 뉴욕에.
0: 글쎄 말이죠.
1: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도 뭐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간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좀 식사도 좀 모셔보고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청년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사무총장 엄마들이야 너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래요. 그걸 꼭 또 찍어주세요 사진도.
0: 네, 네.
1: 그런 거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참 똑같게 그 양반도 그냥 변함이 없어.
0: 그렇습니다.
1: 네. 나한테 맨날 죄 졌다고 그러시면서 신세 넘어졌다고 그러시면서 뭐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벌써 유엔 사무총장을 했고 지금도 기후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기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0: 네. 사실은 그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이 되신 거는 진짜 저는 그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 그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앞으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해라. 그걸 맡기신 사명이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1: 있다.
0: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 되신 거는요.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비스럽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국내에서 그 후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 보니까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했는데 다 안 되더라. 그리고 당신밖에 안 되겠다. 당신이 후보자로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후보자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의 국가에서 경쟁자들이 또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경쟁자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헤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이제 태국의 수라키아 씨라는 그 당시에 이제 외교장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 태국은 아세안 국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태국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아세안 10개국이 집단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그 힘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북한이 반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중국도 반대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뛰는데 아, 수라키아 태국 외교장관은 벌써 10개국이 지원을 해주니까 굉장히 그 힘을 얻고서 한 것.

0: 거든요. 근데 그 수락계약이 저절로 안 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수락계약이 구테타가 일어났으면은 구테타의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지지를 하면 반민주적인 사람이 되고 지지를 안 하면 그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 결국 이분이 지지하는 것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국제사회에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후보가 어떻게 그 비민주적인 그런 걸 지지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지지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1: 그런 신묘박측한 상황이 또 있었군요.
0: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다 헤쳐서 되시고 그러고 파리 기후 협약을 10년 동안을 해서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거를 위해서 인류의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게 반기문 총장이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이 애청하시는 그동안 애청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면은
1: 네.
0: 큰 힘이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네.
1: 맞습니다. 네.
0: 그 후원은 결국은 다 우리 청년 그 기후 운동가들 이 운동가들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저기 하는데
2: 이제 그래서 우리 김보현 네. 대사님을 다음 달에 모시려고 그러다가
0: 네.
2: 그 산에서 흘러내오는데 우리 국민들도 뭐 거기 묻혀가지고 아직
0: 9분이 아직도
2: 예 소식이 네. 없는데 야 빨리 모시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알아야 되고
0: 네.
2: 기도해야 되고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들 머리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오늘 김 대사님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셨는데 뭐 감사드리고 또 대사님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니까 그 양반 밑에서 지금 일하는
0: 네,
2: 거지.
0: 그렇습니다.
1: 네,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또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으실 것 같아요.
1: 예, 제가 그 맨 처음에 외교관으로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은 뭐 그 당시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국민들도 여유가 많았고, 그 제가 일본에 가서 아주 참, 아, 우리가 언제 일본을 저기를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일본, 그 다음에 제가 간 게 소련을 갔습니다. 소련. 그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거든요. 네.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교관으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소련이라는

0: 나라에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진짜 몇 명 안 되고요. 그 소련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번은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그 소련에 가서 느낀 거는 이 소련의 그이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 그 2장에 나오는 2장 44절에 나오는 그 공동체를 그 칼막스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기라는 거고 소련이라는 체제는 이제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질 않아요. 결국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역시 이게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지 인간이 자기가 무슨 저 힘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결국은 이게 실패로 끝난다 하는
1: 예.
0: 거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1: 청취자 사연도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임집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복음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극동 방송 사랑합니다. 임집사 올림. 참 고맙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1: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누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기도 저는 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평화 지금 너무 제가 이제 외교관을 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고 전쟁으로 또그 죽어가는 많은 그 영혼들 그래서 이제 전쟁과 평화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손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손주 아이가 그 쉐어링과 케어링, 쉐어링 앤 케어링, 쉐어링하고 케어링하는 그 마음을 정착을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아이의 그 엄마, 제 딸이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저희들이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손주아이 아직 그 믿음이나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상황이지만은 이 쉐어링과 케어링을 마음속에 정착을 시키고 체화를 시키면은 커서도 그 잠언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 아멘.
0: 제가 쉐어링과 케어링을 얘가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나중에 커서 진짜 공동체의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도와주고 같이 나누고.
2: 기도대로 될 거예요.
0: 네.
2: 대사님이 하시는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1: 아멘.
0: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들도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전 주호주 대사이신 김봉현 대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대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민수기.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단한 삶을 두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진노를 바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타올라 진 바깥 경

경계를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소리쳐 도움을 청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향해 타올랐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고 했다. 백성 가운데 있던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탐욕을 품자 이윽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며 불평을 터뜨렸다. 어째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거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수박,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말할 것도 없고 생선까지 공짜로 먹었는데 말이야. 여기에는 맛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는 온통 만나, 만나, 만나뿐이다. 만나는 씨앗 모양이었고 겉은 송진처럼 반들반들했다. 백성이 돌아다니며 그것을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넣어 곱게 빻았다. 그런 다음 냄비에 넣어 익힌 후에 빚어서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올리브 기름에 튀긴 과자 맛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 위로 내리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온 집안이 저마다 자기 장막 앞에서 울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 모세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의 어미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의 무거운 짐을 저에게 지우십니까? 왜 저에게 아이를 품은 어미처럼 이들을 안고 다니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모두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주십시오 하며 불평하는데 이들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백성을 모두 안고 가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저를 이리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저는 볼 만큼 보고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은 내가 아는 이들로 존경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오너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내려가서 너와 이야기하겠다. 내가 네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일부 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고기를 먹게 될 내일을 위해 준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에게 고기를 원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이집트에서도 이보다는 더 잘 살았습니다 하고 불평했다. 하나님이 너희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기를 하루만 먹고 말 것이 아니다.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고기 이야기만 나와도 구역질을 할 만큼 고기에 질리고 말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그 얼굴을 향해 아이고 우리가 어쩌자고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면서 불평했기 때문이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알고 계시죠? 네, 9월 4일입니다. 자, 9월 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이건 모르는 분들도 덜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지식재산의 날이래요. 왜 9월 4일이 지식재산의 날일까?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요, 놀랍게도 이 청주에 있는 그 직지 아시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다들 네,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2001년 9월 4일에 이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 의미를 기념해서 이 9월 4일 오늘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날이 됐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600년도 훨씬 전인 그 시대에 찍어낸 책 한 권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할까? 뭐 꼭 직지처럼 대단한 발명품이나 작품이 아니어도 좋죠. 누군가에게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생각 하나,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운 그 작은 섬김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의 그 삶에 흔적으로 남을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은사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하죠. 이것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받았느냐보다 내게 주어진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직지가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서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좋은 이야기를 남기듯 오늘 내가 가진 좋은 것 하나도 누군가의 그 삶에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기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네,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면서 9월 4일이 무슨 날인지 말씀드렸죠. 지식재산의 날이라고 해요. 이런 날도 있었네요. 그렇죠. 저도 오프닝 때다 알게 됐는데, 우리 지역인 청주와도 관련이 깊네요.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이 직지가 2001년 9월 4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면서 이 지식재산의 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삼게 된 거죠. 9월 4일. 네.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얘기를 하면서 600년 전에 이제 이 청주에서 찍어낸 이 하나가 그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얘기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2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오후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오늘 금요일 방송 들어오기 전에 선물 하나 좀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 또 신간 도서 한 권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 책 시작하면서 어떤 분께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오후에 이 2시의 기쁨과 함께하고 있는 누구든 저 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께 그 책을 선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뭐 다양한 문자 우물전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서 선착순으로 받을까요? 그래요. 지금부터 우물정 9330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네, 여러분들께 딱 한 분께 드릴 수 있어서 부탁 드리고 할게요. 자, 그리고 처음 나간 찬양의 제목을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 찬양 참 좋죠. 그렇죠. 한 달란트라는 찬양이에요. 한 달란트. 네, 이요섭 씨가 불렀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이거 교회에서 가끔 그 특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은 찬양. 네, 한 달란트.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저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옛 추억을 좀 생각할 만한 참 좋은 곡들 들고 왔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어떤 곡들이 있을지. 자, 지금부터 한번 찬양 들어볼게요. 그 사이 여러분들께서 문자 계속 보내주시고 이 찬양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열광하고 좋아하셨고 참 많은 곳에서 불렀죠.

네, 송정미 사모님 하면 또 한 분이 생각이 나죠. 박정우 선가사님. 네, 박정우 선가사님 하면 또 이 찬양이 우리 귀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추억 속에 많이 남아있죠. 내가

네, 박정호 선가사님의 내가 영으로 듣고 왔습니다. 아, 이곡뭐 다들 잘 아시죠? 내가 영으로. 당시 뭐 정말 많은 사랑들을 받았던 곡들이에요. 첫 번째 들었던 성정미 사모님의 축복송은 1991년에 성정미 사모님 1집에 들어갔던 그 찬양. 당시에는 요즘은 뭐 축복송 하면 종류가 많았지만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때로는 너의 앞에로 시작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했었죠. 자,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내가 영으로 박정우 선교사님의 곡은 최덕신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죠. 1988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저희 또 송정미 사모님, 박정우 선교사님은 저희 극동방송의 복음성가 경연대회와 또 때려야 뗄수 없는 아주 좀 깊은 또 관계. 아, 그런 만남들이 있죠. 이 내가 영으로는 당시에 6회 복음성가 경연대회 6회 대상을 받았던 곡이고요. 이때 이 앨범이 30만 장이 팔리는 정말로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예, 일반 대중가요도 아니고 찬양 앨범이 30만 장이 무려 팔렸던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내가 영으로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복음성가 경연대회 얘기하니 송정미 사모님은 어떤 또 곡으로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사랑을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바로 이 곡이에요.

네, 송정미 사모님의 오직 주만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24분 현재 지내고 있고요. 야, 이찬양의 그 처음 시작하는 인트로만 나왔는데도 오직 주만이군요. 아, 곡을 알고 계시는 0679님. 정말 뭐 찬양을 정말 꽤나 들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송정미 사모님의 오직 주만이도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소개가 됐던, 그래서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8회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던, 네, 그런 곡이죠. 네, 오직 주만이. 자, 이 8회 대회 때그 대상을 받고, 또이 8회 대회 때또 하나 주목받았던 곡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곡인지, 네, 혹시 이곡뭐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원체 유명했던 곡입니다. 자, 그 곡을 한번 들어보죠.

네, 옹기장의 선교단의 영원히 사냥드리세요. 자, 이것도, 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1989년도에 8회 대회 때, 아까 송정미 사모님이 오죽주만이는 대상을 받았고요. 아, 이거는, 이 곡은, 네, 은상과 PD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89년도에 참 좋은 곡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한 곡이 있어요. 네. 당시에 포크풍의 CCM 대표곡이 야 등장을 했다. 아, 그런 평을 받았던 한 곡이 있는데 어떤 곡인지 또 들으시면 알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발표회 같은 거할 때도 이곡참 많이 불렀었거든요. 지금 4422번님이 역시 선곡 맛집이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선 구주예수 의지함이 찬송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 전에 들으셨던 곡, 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던 곡이죠. 골목길 걸을 때 이성균의 음성으로 당시 극동방송 경연대회에서 실제 소개됐던 음원, 네, 그대로 들려드렸는데 옛날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극동방송 보금성가 경연대회 말씀을 드리니까 4422번님이, 야, 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극동방송이군요 하셨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야 뭐, 음원 사이트들이 원체 많아서, 각종 채널들 통해서, 가수분들도 앨범을 참 많이 내시지만, 또 개인, 유튜브 채널들 통해서도 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이 음원이 소개가 되는 게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극동방송 통해서 데뷔를 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송정미 사모님, 박정우 성가사님, 또 옹기장이라는 팀, 그리고 또이 팀도 아까 뭐 8회 대회, 7회 대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팀은 무려 4회 대회, 1985년에 특별상을 이 곡을 통해서 받게 되죠. 대한민국 대표 CCM 듀오로 성장했던 누군지 아실까요? 그렇죠. 아실 수밖에 없죠, 뭐.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 팀의 이 곡. 혹시 제목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문자를 한번 보내주실까요? 우물정 9330번으로. 자, 제목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정답을 맞히시면 선물도 좀 보내드려야죠. 우물정 9330번

0: 2시의 기쁨에서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가정식 김치, 금치에서 배추 불김치 세트 김치를, 상현 육기 생식원에서 생식혼합 미숫가루를, 생명공학 박사가 만든 화장품 샤인앤샤인에서 눈시림이 없는 안전한 기능성 선크림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맛있는 국물용 다시팩과 먹태깡을,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헌신해주시는 기업들과 2시의 기쁨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1: 네, 2시의 기쁨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추억의 찬양들 들려드렸는데, 그 끝에 이 찬송가 전에 좀 그 선물 전에 들으셨던 찬송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라는 찬송가였잖아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제 4회 대회 때 수상한 곡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을 받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 네, 다윗과 골리앗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다윗과 요나단이 맞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 당시에 85년도에 특별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그 이후로 정말 많은 곡들로 사랑받았죠. 자, 문자 소개 좀 잠깐 해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문자 소개입니다. 4269번님은 제목은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 시절 교회를 안 나갔던 시절이라 잘 모르는데 찬양이 좋다고 연락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0688번님은 친구의 고백이라고 정확하게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7363번님, 야, 제가 즐겨 듣던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고백입니다. 80년대 부흥회 다니면서 전도하던 생각이 간절히 난다고. 맞아요. 그때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참 뜨거웠습니다. 곳곳에서 노방전도를 비롯해서 많은 전도들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1710번님도 정답을 보내주셨고, 자, 그리고 9137번님, 네, 찬양 들으면서 옛날 기억도 떠올리면서 은혜 받고 있다라고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4354번님도 역시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이라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연락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는데, 자, 이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분 어떨까 싶어요. 9125번 정답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친구가 나 예수님 믿어 하고 문자가 오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태신자로 친구를 품고 계신 것 같은데 선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 태신자 친구분에게 선물 드리면 어떨까? 네,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또한 분은 그 시절에 교회는 안 나갔지만 지금은 잘 다니고 계시는 4269번에게 준비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9125번님, 4269번, 네, 두 분에게 선물. 준비된 선물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주소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시의 기쁨에서는 예 찬양들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어떤 찬양들은 전주 몇 마디만 들어도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청년 시절 뜨겁게 예배드리던 그 자리,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어느 수련회,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혼자 수없이 불렀던 그런 찬양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추억의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양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신앙의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멜로디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도요, 어느 날 전주가 흐르면 신기하게 입술에서 가사가 흘러나오죠.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안 어딘가에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과 함께 그때 붙들었던 말씀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은혜도, 그 분위기까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어쩌면 찬양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작은 믿음의 이정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추억의 찬양들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곡들 좀 들어보니까 좋죠? 그렇죠? 네. 2시의 기쁨에서는 시간 될 때마다, 우리의 추억을, 그 신앙의 기억들을 더듬어 볼수 있는 곡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의 기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 시간에 함께 하니까 꼭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추억도 더듬어 보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신앙도 회복하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끝곡, 이 곡도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 네, 경쾌한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늘 위의 집이라는 곡이고요. 이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2시의 기쁨 제작 진행의 최정민이었어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잔다, 자고 있다 이런 표현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죽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잔다는 것이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신 게 아닌 거죠.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는 건데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말씀에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자지 않게, 영혼이 죽지 않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죽으면 지옥이고 영혼이 깨어있으면 천국입니다. 자, 영혼을 깨우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쉐키나 찬양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942번님께서 맞아요. 자고 있는 거 같이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분들 깨워드리는 방송 새끼랍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914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9022번님도 앱 듣고 계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네요. 문자 주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안내 방송을 좀 드릴게요. 조금 이제 갑작스럽긴 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가 좀 축소되는 방송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국 방송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방송 권역이 조금 절반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 그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이렇게 여섯 개 권역은 자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예.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진행자가 이 오후 3시 시간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양해

주시고 그 외 지역은 새계란은 계속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6942번님, 네, 샬롬 할렐루야. 또 이렇게 또 8858번님도 우리 2523번님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곡 제가 이 곡 골랐는데 영어 찬양 우리 극동방송에서 가끔 흐르잖아요. 가이 벤로드 힘찬 목소리 참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 곡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Draw me nearer. 예, 함께 찬양하시죠.

Sky Pen Road, Throw Me Nearer.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어 버전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연 주셨는데 사연 가운데서 좋은 사모 세미나 소개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다고요. 회비 무료고 선착순 100명. 문의는 일산 든든한 교회로 031-977-8383번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시 11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지금은 같은 교인이었는데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해서요. 이분에게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전도 요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리 박영숙 집사님, 그 라디오는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울리니까 꺼주시거나 줄이시면 되고, 자,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 박찬호님께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0: 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아주 익숙하네요. 우리 박찬호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하고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받았습니다. 박영숙님에게. 자, 신호 갑니다.
1: 예, 맞습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박찬호님 되시죠?
1: 예, 예.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예.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지금 통화가 좀 그런데.
0: 아, 잠깐이면 되는데.
1: 예?
0: 잠깐이면 되는데. 혹시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운전은 안 해도 버스 편하대요.
0: 버스 지금 타시려고 해요?
1: 예예. 예. 듣지요 뭐.
0: 예, 예. 전화만 예, 되면 예. 되니까 그 우리 예, 박영숙님이 예. 전화 갈 거라고 혹시 얘기했던가요?
1: 예예예예.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 아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좀 신림이요.
0: 예?
1: 신림.
0: 신림.
1: 예,
0: 서울 신림동.
1: 아니 아니. 원주 신림.
0: 원주 신림. 강원도 예, 예. 원주에 신림이 있구나. 예.
1: 예예. 예.
0: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분,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예.
0: 박영숙 이분이.
1: 예. 예.
0: 저희 극동방송에 우리 박찬호님에 대한 사연을 보내가지고.
1: 아, 예, 예.
0: 당첨이 돼서 선물 좀 드리려고 제가 전화했어요.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지금 버스 타고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지금, 저 병원 예약이 있어갖고.
0: 아, 병원에?
1: 예, 예.
0: 아, 그래요.
1: 예,
0: 자,
1: 예.
0: 일단은 제가 선물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골라보실래요?
1: 예.
0: 예.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견과 세트, 그 다음에 오제 153 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르팔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아, 처음에 뭐라 그랬죠?
0: 처음에, 제일 처음에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그게 제일 좋겠는데.
0: 그게 제일 좋겠어요?
1: 예. 예.
0: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골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호님,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얘기는 들었어요.
0: 얘기만 들었고 아직 방송은 못 들어보셨죠?
1: 예, 예.
0: 어, 그렇구나. 우리 박영숙님이 예전하고 이제 같이 교회 다니셨던 분이시죠?
1: 아, 예, 예.
0: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어, 교회 안 다니신 좀 오래됐죠.
0: 오래됐어요?
1: 예, 예.
0: 그리고 10년도 아, 넘으신 것 같은데.
1: 계속 다니고.
0: 아, 아내는 다니시고?
1: 예, 지금은 계속 주말만 나가고.
0: 아, 근데 어떻게 본인은 지금 좀 오랫동안 쉬고 계시네요?
1: 예, 예.
0: 그래서.
1: 타지 나가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0: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예,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1: 예, 예.
0: 어, 그래서 다시 꼭 우리 박찬호 님이 예수님 잘 믿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1: 예, 예.
0: 이렇게 전화 연결했어요.
1: 아유, 고맙습니다.
0: 박영숙 님이 예, 우리 예. 박찬호 님을 이렇게 요청했고 엄청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박찬호 님 위해서.
1: 아, 예, 예.
0: 우리 그럼 박영숙님한테도 선물 드릴까요?
1: 아, 그럼 좋지요.
0: 그럼 좋죠, 좋죠, 좋.
1: 네, 네.
0: 자, 우리 박영숙님.
2: 아, 네.
0: 박영숙님은 선물을 뭐 드릴까요?
2: 저는 감자주세요.
0: 아이, 빨리, 빨리. 자, 빨리.
2: 가야죠.
0: 자, 우리 이제 넘어가야 네. 되니까. 네, 어떤 선물?
2: 아, 그럼 저도 소곱창.
0: 소곱창, 알겠습니다.
2: 네, 네.
0: 자, 우리 박찬호님.
1: 예, 예.
0: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방송 생방송 중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1: 예예 예. 아유
0: 생방송 중에 박영숙님이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1: 아,
0: 지금 박영숙님이 네.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박영숙님이 아, 우리 박찬호님한테 꼭 하실 얘기가 있대요. 꼭 하실 얘기가. 자 우리 박영숙님.
2: 네.
0: 예. 자 네. 한번 박찬호님께 네. 한번 하십시오. 하실 얘기.
2: 네 박찬호 집사님.
1: 예예. 예.
2: 우리가 이제 온 길보다 갈 길이 더 짧죠. 그럼
1: 예,
2: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가 함께 천국 가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 네.
2: 예, 꼭 들어주셔야 돼요.
1: 예, 아, 이거 버스 안 잘 안 들려요.
0: 여보세요? 잘 안 들려요?
1: 예, 버스가 좀.
0: 버스가 시끄러워서?
2: 아닌 것 같아요. 버스 아니에요.
0: 버스 아니에요.

0: 그래서 그러면은
1: 예, 예.
0: 자 우리 집사님 박영숙 집사님
2: 네.
0: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해주시고
2: 예.
0: 우리 박찬호님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예.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2: 박찬호 집사님
1: 예, 예.
2: 우리가 이제 70을 넘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예. 우리가 갈 길은 더 짧으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다가 집사님 안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가 같이 믿고 같이 찬양하고 네. 그러다가 같이 하늘 날아가면 너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2: 네, 감사해요.
0: 박찬호님 이번에 잘 들리셨어요?
1: 예,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서 우리 아내하고 박영숙님만 만나면 안 되죠. 우리 박찬호님도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예수님
1: 예.
0: 잘 믿으면서 다시 꼭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박찬호님 지금 버스 아니지만
1: 예, 예.
0: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1: 예.
0: 계획을 갖고 이 시간을 지금 마련해 주신 거거든요.
1: 아, 예, 예.
0: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짧은 기도예요. 저 따라서
1: 예,
0: 예,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예? 잘 안 됐죠.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네.
0: 아멘.
2: 아멘.
0: 정말 잘하셨고요. 우리 박찬호님.
1: 네. 예.
0: 이번 주부터 아내 다니는 교회 같이 아내하고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약속하시는 거예요?
1: 네.
0: 기대하겠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네.
0: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꼭 문자 한번 꼭 좀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박영숙 집사님.
2: 네네.
0: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원주에서 지금 호떡 예. 하시는 집사님 맞죠?
2: 네. 네, 맞아요.
0: 우리 극동방송에서 집사님 유명해요. 네. 영상 안 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운영위원 수련회 때도 오셨던 분 맞죠?
2: 네, 갔어요.
0: 극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호떡 우리 많은 분들에게 네. 나누시는 분. 예.
2: 네.
0: 아, 오고 가면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서 네. 극동방송 네. 들으시겠네요.
2: 예, 네. 네. 그럼요.
0: 예,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찬호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2: 네, 잠깐만요. 예, 알겠어요. 예. 저 지금 손님 때문에.
0: 예. 박영숙님, 박찬호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앤 브랜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지나고 있는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원주 호떡 집사님, 야 정말 거기서 크게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 전도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일터에서 이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버스나 택시, 우리 일터에서 들으시는 분들, 여기는 극동 방송,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송, 앞으로 꼭 계속 들어주십시오. 5360번님이 전도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같이 있는 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그 같이 있는 분이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자, 전화 연결 한번 해봅니다. 자, 5360번님.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지금 라디오가 네. 켜져 있죠, 옆에?
1: 예.
0: 라디오를 좀 줄여주시든지 꺼주셔도 됩니다.
1: 예. 네, 네.
0: 지역이 어디시죠?
1: 여기 대전이에요.
0: 대전.
1: 네.
0: 장현숙님께서 지금 요양보호사.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집을 방문하셔서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죠?
1: 네, 네, 네.
0: 그 대상자분이 지금 옆에 계시고.
1: 네.
0: 그분이 지금 무교시라면서요? 무교.
1: 네, 원래는 예예 이제 원래는 성당 쪽인데요.
0: 천주교. 예, 네, 예. 성당 다니셨고 지금 예. 현재는요?
1: 지금은 이제 무교예요.
0: 지금은 안 다니시고.
1: 네, 네, 네.
0: 근데 그 댁에서 이렇게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신다면서요?
1: 네, 제가. 소개를 했죠. 극동방송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니까.
0: 오.
1: 그래서 그런데 예. 처음에는 뭐 그 일반 방송 FM만 듣던 분인데
0: 예예.
1: 요즘에 제가 방문해 보면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0: 이야 그렇구나.
1: 네 그리고 색깔을 너무 좋아하죠.
0: 아 진짜요? 자 네. 옆에 계시죠?
1: 네.
0: 한번 바꿔주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네네.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새끼라 저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고맙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2: 영광입니다.
0: 아이고,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할까요? 성함이 어떻게?
2: 네네. 예. 예, 제 이름은 조선자.
0: 조선자님.
2: 네, 대전시.
0: 네.
2: 예, 지족동에 삽니다.
0: 아, 지족동?
2: 네네.
0: 아, 지족동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2: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0: 어디요? 예. 예?
2: 우리 집 조금 지나서 있는 것 같아요.
0: 대전극동방송이 네. 그렇죠. 지적동에 있잖아요.
2: 네네네.
0: 네. 그 요양보호사 우리 장현숙님께서

0: 극동 방송을 알려주셔서
1: 네네.
0: 지금 그렇게 잘 들으신다면서요?
1: 네, 듣고 있습니다.
0: 어떤 게 좋으세요? 방송 들으시면?
1: 아니,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서
0: 네.
1: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0: 예.
1: 근데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상황도 좋고
0: 예.
1: 또 선생님 목소리도 좋으신 것 같으시고
0: 아유,
1: 또 목사님들
0: 고맙습니다.
1: 나와서
0: 예.
1: 가끔가다가 말씀하시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런 것도 좀 귀에 귀담아 좀 많이 듣게 되고 아니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0: 예.
1: 저한테 이제 그 크리스찬에 대한 걸 많이 좀 얘기를 좀한 편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가 보라서 제가 그런 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0: 그래요.
1: 아무튼
0: 아이고.
1: 좋았어요. 여러 가지로.
0: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이 교회를
1: 네.
0: 나가보셨어요? 혹시 어렸을 때라도?
1: 어렸을 때 옛날에 국민학교 때
0: 국민학교 때
1: 네
0: 몇번
1: 서울에
0: 나가보셨구나.
1: 남대문교회라고 해갖고
0: 네네.
1: 예 거기 한번 가보고 저희
0: 아.
1: 집안이 이제 성당을 많이 나가서
0: 그렇군요.
1: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요양보호 선생님이
0: 네네.
1: 그 방송 얘기를 하시고
0: 네네.
1: 크리스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0: 예.
1: 하시니까
0: 예.
1: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극동방송을 듣게 됐죠 FM만 들었었어요
0: 아까 장현수님 얘기 들으니까
1: 네.
0: 옛날에는 좀 이렇게 예수님 얘기 별로 안
1: 네, 잘,
0: 좋아하셨다면서요.
1: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0: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응? 와.
1: 저도 제 마음 잘 모르겠어요.
0: 제 마음을 잘 모르죠? 그게
1: 네.
0: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1: 아,
0: 예.
1: 그래요.
0: 이게 우리가
1: 네.
0: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1: 그렇죠.
0: 기도하다가 보면은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이렇게 책임져 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자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1: 예.
0: 전화 연결까지
1: 글쎄, 아, 영광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더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선생님하고 요한고보고 선생님만 사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0: 예? 뭐라고요?
1: 사연이 좀 들려서,
0: 예.
1: 저희를 좀 많이 좀 조언을 많이 얻어서,
0: 지금 전화기가 좀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예. 잘 전화기 좀잘 대주시겠어요? 여보세요?
1: 잘 들립니까?
0: 예, 이제 됐습니다. 예.
1: 아,
0: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1: 예. 잘 들립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네.
1: 네네.
0: 전화가
1: 완전.
0: 끊어지네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네.
1: 네.
0: 네.
1: 말씀하세요.
0: 잘
1: 잘 들립니다.
0: 이제 들립니다. 전화가 아까 계속 끊어져 가지고요. 예.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다 보면 들으시죠? 여보세요?
1: 네네, 말씀하세요.
0: 예, 전화기가 좀 이상하네. 지금 끊어지네요. 예?
1: 전화기가 끊어진다고요?
0: 예, 그 말이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극동방송 듣다면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1: 네네. 네,
0: 예수님께서,
1: 예수님.
0: 예,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에요. 왜 죽었냐면 조선자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셨어요. 그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갑니다. 이 얘기를 좀
1: 감사합니다.
0: 더 구체적으로 교회 가셔서 듣게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서 가까운 교회, 우리 장현수님 다니시는 교회 가셔도 좋고, 저희가 대전에서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고요.
1: 제가 그건 제가 이제 장현수님하고
0: 자,
1: 상의를 해서
0: 그래요.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방송도 듣지만 교회까지 가셔서 말씀도 듣고 또 이제 교제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0: 저 따라서 네. 우리 조선자님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조선자님, 우리가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1: 네네.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1: 그죠.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0: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요.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묵 냉면,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소곱창. 네네.
0: 오케이. 옆에 계시는 우리, 장현숙님은 뭐 드릴까요?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2: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러세요.
0: 아, 안 주셔도 된다고? 그럼 이따가 전화 드려서 우리 장현숙 따로 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0: 예. 아니,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우리 조선자님 혹시 극동방송 듣다가.
1: 네네.
0: 이 찬양 너무 좋았는데 그런 찬양 있으세요?
1: 그거는 기억나요.
0: 어떤 거?
1: 저기 어릴 때 부르던 네 주를 가까이.
0: 네 주를 가까이.
1: 그 노래는 내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0: 야, 옛날 국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1: 국민학교 때 불렀던 건데.
0: 그 찬양 기억이 나시는구나.
1: 네네네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주를 가까이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방송 계속 들으시잖아요.
1: 네.
0: 교회 가시게 되면은 꼭 알려주세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1: 제가 감사하죠.
0: 예, 우리 장현숙님께도 감사 인사 전해주십시오.
1: 네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한홍재 내 주를 가까이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멜로디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하죠. 예수님 이야기 정말 싫어했던 분인데 요양보호사 극동방송 들어보라는 말에 듣다가 이렇게 애청자가 됐고 지금은 마음이 열려서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도 기억하시고 이제 교회를 나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자님 꼭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0662번님 새싹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처음 들어요. 앞으로 챙겨 들을게요. 파란 하늘이 반가운데 아직 조금 덥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전주에서도 오셨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듣는데 바빠가지고 참여를 못했다가 오늘 드디어 전파 선교사 후원도 신청하셨다고 8737번님 야 이분 이제 저기 이단에 있다가 10년 방학 후에 새끼라로 계약하신 분 전파 선교사까지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막 물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끼라 방송 권역이 조금 축소가 됩니다. 예, 서울 경기 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목포 여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3시에 자체적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진행자와 함께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외 지역은 계속해서 새끼라는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902번님 어제 저녁에 또 전파선교사 가입해가지고 극동방송 가족 돼가지고 기뻐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방송 청취를 하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이분은 제가 지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이분은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8649번님 8649번님 저 전화합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방송 듣고 계시죠?
1: 네.
0: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네, 주차하고 운전.
0: 주차했습니까?
1: 네네.
0: 광주, 맞죠?
1: 네, 맞아요.
0: 근데 1년을 방학했다가 방송 듣고 다시 교회 나간 지 2년이 넘어간다고?
1: 네네.
0: 저랑 연결은 안 됐죠, 전에?
1: 네, 문자 처음 보냈어요.
0: 근데 이제 방송을 듣다가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신 거예요?
1: 아, 네.
0: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감사드려요.
0: 새끼라를 들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1: 네, 맞아요. 광주 방송에서 예. 새끼라를 새끼라가 안 들렸는데 예. 제가 들었을 때
0: 예.
1: 전국 방송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0: 그렇죠. 2023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전국 방송을 했으니까.
1: 네네.
0: 그때부터 들으셨어요?
1: 그렇게 됐나 봐요. 네.
0: 처음에 우연히 들으신 거예요?

0: 극동방송은? 아니,
1: 그 전부터 극동방송을 계속 듣고
0: 그렇구나.
1: 있었고요. 전파 선교사도 그전부터 예. 오래전부터
0: 예.
1: 하고 있었는데
0: 예.
1: 여러 가지 사정으로
0: 예.
1: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0: 예.
1: 극동방송도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마음을 주셔가지고
0: 예.
1: 이제 라디오 채널을 다시 이제 바꿨는데
0: 네네.
1: 네, 피디님의 그 새끼라가 들리는 거예요.
0: 예, 예.
1: 근데 그걸 들으면서
0: 예.
1: 다른 분들의
0: 예.
1: 방하겠다가
0: 그렇죠.
1: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0: 네네.
1: 나도 다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너무 은혜롭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네.
1: 전화 올 줄 몰랐어요, 근데.
0: 아, 이런 반가운 문자 제가 가만히 있지 않죠. 와, 원래 네, 다니던 제가... 교회로 갔습니까?
1: 아니요, 새로운 교회로요.
0: 새로운 교회 어디로 가셨어요?
1: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데,
0: 예.
1: 나주에 있는 단비 내리는 교회로요.
0: 나주에 단비 내리는 교회. 오, 네. 나주까지 가셨구나.
1: 네.
0: 그래서 지금.
1: 거리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0: 또 은혜롭게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봐요.
1: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죠. 날마다 은혜 받고 있고.
0: 이야. 혼자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1: 네, 저희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0: 예.
1: 이제 남편과 아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늘 예. 기도 제목입니다.
0: 그래요. 우리 8649번님. 네. 우리 네. 가족도 꼭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8649번님이 다시 돌아온 거. 우리 네. 감사하기도 한번 드릴까요? 저 따라서.
1: 네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1: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해요. 우리 8649모님 네. 일단은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축 계약이라고 네. 써져 있는 꽃바구니 네. 보내드리겠고요.
1: 안 보내주셔도 괜찮은데.
0: 아닙니다. 예,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요. 그다음 제가 네. 아까 불러드린 그 선물에서 하나 고르시죠 또.
1: 아이고 어떻게.
0: 기억나는 선물.
1: 비타민 보내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레모나 보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꽃바구니와 함께.
1: 네.
0: 우리 8649번님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1: 네. 네.
0: 극동방송도 계속 애청해 주시고
1: 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인생 찬양 혹시 있어요?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
1: 네, 충만이요.
0: 충만.
1: 네.
0: 왜 좋아하세요? 충만?
1: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싶고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랬어요.
0: 그래요. 앞으로 예수님으로 네. 진짜 충만, 성령 충만 네. 하시는 우리 네. 8649번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0: 예. 예.
1: 네.

자, 우리 앱으로 듣고 계시는 5473번님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또 이렇게 또 공감해 주시고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4918번님 또 3874번님 용인에서 벌집 제거하러 오신 우리 8975번님 아유 바쁜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4918번님도 오셨고 2191번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오늘 다 소화 못했는데 마지막에 우리

충만 나누면서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예, 조금 방송 번역이 좀 줄어든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자, 복된 주말 주일 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가 9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에 위치한 예수은혜 감리교회에서 구약 성경 집중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통독하기 원하시는 분은 생터성경사역원 서대전 지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청주중부 명성교회에서 청주 83기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성경, 신화인가 역사인가 라는 주제로 제2회 도안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세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와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를 초청해 성경의 역사적 사실성과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도안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가 9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성경클럽 예수행적순례반을 진행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1년 과정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목자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시니어 선교회가 9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위치한 행복한교회에서 18기 대전 시니어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시니어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대전 시니어 선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사랑샘교회가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강연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 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배재대학교 아펜젤러 기념관에서 제25회 정기연주회 사랑으로 합창으로 하나 되는 우리를 개최합니다. 지휘자 이병민, 피아노 태경인, 특별출연 바리톤 김민재와 트리오 블룸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사랑의 부부 합창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9월 1일 화요일 천안시 보건소, 8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11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입니다. 문의사항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 충남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소망선교회가 9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대전 17기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북한 선교의 부르심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통일소망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위치한 빛과 소금교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회복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는 주제로 9월 축복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총회 연합노회 총회장 하헌신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빛과 소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초대형 이벤트가 열립니다.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956년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전파를 쏘아 올린 극동방송은 올해 창사 7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이벤트로 다가오는 10월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초청하는 역대급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과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정말 많은 즐길거리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극동방송 사역과 역사전시관, 북방선교관, 방송체험부스와 어린이체험놀이존, 푸드트럭과 K푸드체험존, 전파선교사와 운영위원, 어린이합창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행사, 70주년 특집 공개방송, 10시간 릴레이 라디오쇼, 그리고 푸짐한 경품은 물론이고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70주년 페스티벌 음악회까지 눈과 귀는 물론이고 마음과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다채로운 시간들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별도의 입장료 없이 극동방송을 아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극동방송 70주년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데이.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당일 행사장을 오고 가는 버스편도 준비될 예정이니까요. 극동방송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창사 70주년

10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목차.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고 또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에게 다 각각 개입하시는 것을 섭리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인 곳이 있다면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KTX를 타고 가느냐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가느냐 각각 그 방법에 있어서는 좀 변함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우연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세상은 우연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달력이 있죠. 우리가 달력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거를 갖고 있는 고구가 있고 춘분이 있고 뭐 등등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날씨도 달력 보고 다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중복이니까 조금 좀 더우면 좋겠다. 말복이면은 더 더우면 좋겠다. 근데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은 날은 더운데도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신기하게 부는 거 보면 바로 그와 같죠.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도 삶의 리듬을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학인들에게도 교회 이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가운데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추수절이 있고 또 등등 뭐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각각 모든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그 같은 신앙의 리듬을 타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차가 가더라도 아무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레일 위를 가야 하는 것 같이 신앙인들의 현명함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일 삼고 행해야만이, 그래서 성경의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라는 말을 하리만큼 레유리를 걸어가는 거기를 달리는 기차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도 이거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뜻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설계도가 나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그림이 있고 그 설계도대로 되는 거지 무조건 부시고 또 그 가운데 세우고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지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건축사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현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게 되면 지나가는 모든 세월을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람 있는 시간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후회되는 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게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가운데 지혜를 배우고 선진들의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면서 믿음을 다져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이랄지라도 신적 권위는 갖고 있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나 넘어져도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 일어서는 방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웅담 같은 것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언제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시험은 이겨냈는지, 그런 모든 때에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땐 기도해라, 이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라, 말은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땐 찬양을 해라, 너 주님을 정말 의지해라 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경험, 믿음에 완주한 그런 경험들을 과연 말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 신앙생활만큼은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좀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과 좀 비뚤어져 있는 신앙이라고도 봐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인데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도 흉년이 오고 이삭도 흉년이 오든 우리에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흉년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은 이때 흉년이 들면 그들이 모여

그래서 가는 곳이 바로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양식을 구해오기도 하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거기에 잠깐 머물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먼 길이라도 양식을 위하여서는 거기에 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애굽까지도 가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대하여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양식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에 대한 잘못된 것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에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있으면 어떻겠니?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하기에 이르십니다. 바로 신앙생활하다가도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제 뇌가 정지되버리죠. 우왕좌왕 당황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야단을 맞으면 뇌가 정지되어져서 더 이상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뭐를 가져가고 뭐를 해야 되겠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서 빠뜨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아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양식만 구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도 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멘합시다. 머물러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예배해야 살아. 요동하지 마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겁니다. 소라비는 피하고 보라 하는 말처럼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는 주님 앞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의 현명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자기 아내를 그랄 땅에서 빼앗기는 일도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삭 또한 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려버린 다른 유다가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네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첫 번째 함께 복이에요.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두 번째 내 자손에게 땅의 복입니다.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세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바로 네 번째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에 주어질 때에 아주 정말 많이 쓰여진 그 단어가 자손이란 말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번성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랄 땅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게 되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실수했어도 약점이 있어도 흠이 많아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복, 땅의 모든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세 번째, 번성의 복, 별과 같이 바로 별이 있는 것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네 번째로, 너와 내 자손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이 말씀의 복을 받았건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서 있다가 결국에는 리브가를 빼앗기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도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양다리 작전으로 하나님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기서도 버림을 받고 저기서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 어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머물러 있다가 그 리브가를 보고 그를 취하게 되는 그 다음 구절들이 나오게 되지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애굽에는 안 내려가서도 그랄 땅에 머무냐? 네, 이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곤장을 100대를 때리셔도 시원찮으실 텐데,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약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약점도 우리의 실수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마침내라는 겁니다. 다 물에 잠겼어도 노아의 가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삭이 흉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크기에 100배의 복을 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마침내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아내는 이와 같이 마침내 복을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이라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물질은 많아도 유혹이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떠나고 그 물질 때문에 그것이 함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하나를 파고 두 개를 파고 세 개를 파는데도 다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그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응답을 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뺏깁니다. 두 번째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또 뺏깁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옵니다. 그때는 빼앗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막혔던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거라고 얘기해서 빼앗기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파도 나오지 않지만은 이 이삭이 파는 곳마다 하나님

0: 님이 물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주의 주신 양식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물질에도 그와 같이 물에도 우물에서 물이 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거는 세 번의 우물을 파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거를 지점을 한번 꼭 지점으로 찍어줘 보기가 되면은 그곳이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들어있더라 하는 거지요. 제가 어떤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쉬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나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다시 출석하면서 그분이 시를 쓰고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읽어주신 것이 있었어요. 강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향하여 가는 거지요. 강물의 고향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그 강물이 그 가운데에 얼게 된다는 거지요. 얼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얼었다 할지라도 겉에는 얼어도 속으로는 흘러 바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쉬고 있는 가운데도 내 영혼은 고향 주님을 갈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있으면 애원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죠. 창세기 26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그 밤에
1: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0: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내 자손과 함께 있겠다고 다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사람인지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죠. 정말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따라갈 수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큰 산과 같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믿음만 가지고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다가 정말 자기의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만남이 없이는 결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 사건 가운데에 이삭이 배운 것은 아브라함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도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꾸 어떻게 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 속에서 이끌림 받

0: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의 하나님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욥은 이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와 먼 줄만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 내가 직접 보고 확인했고 확증했다. 그 뜻과 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외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승이에요. 엘리사를 부르고 했는데 나머지 있는 50명의 생도들은 뒤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인데 뭘 그에 대하여 따라간다고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만류해요.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따라가겠습니다. 길갈로 부르신다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부르신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요단으로 부르신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는 거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광 갑절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더니 요단강에서 그 요단강 물을 가르고 가다가 병거를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과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면서 허탈해요. 허망해요. 따라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따라왔던 이것이 뭔가 한순간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돌아오면서 그가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1: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0: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만 독점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만 독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가운데 승천하면서 떨어졌던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외쳤던 그것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엘리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된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삭에게서 실수하고 흠이 많고 약점 많고 넘어지고 그렇게 헤어졌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남의 하나님, 목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니 간증하는 저분의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면 먼 곳 하나님이 아니라 우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되고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이방 사람들도 이와 같이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요 두 구절 가운데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분명히 봤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너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방 사람이 이삭에게 고백한 말이요 증언한 말입니다. 아,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증언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563-5114번 천안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각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1: FEBC 드라마 하나님의 구속사 시리즈 10번째 시간 베들레헴의 별.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의 실패, 나약함, 중독, 이기심, 오만, 증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요셉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엮어진 그 열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이 죽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길로 갔고 그 결과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70년 동안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 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했죠. 하지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한 후 이스라엘 포로들을 풀어주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보고 미리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다시 쌓고 살고 있는 동안 세계의 권력 균형이 다시 바뀌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세 번째 왕국 헬라인들의 가혹한 통치를 받게 됐죠.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 피의 전쟁을 통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지만 그때는 이미 세계 권력이 다시 이동하는 과정이었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강력한 쇠로 된 종아리와 발이었던 로마 군대가 그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혔고 그때부터 로마의 이스라엘 통치가 시작됐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0: 아버지, 왜? 대체 로마 군인들이 뭘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예요?
1: 잠시 조용히 있거라, 요셉.
0: 저들이 누굴 찾고 있는 거죠?
1: 확실하진 않지만 소문에는 얼마 전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열심당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
0: 근데 왜 우리가 숨어요? 열심당도 아닌데.
1: 우린 아니지만 저들이 진짜 열심당을 찾고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0: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1: 다른 이유가 있죠? 말씀해 주세요.
0: 따라오너라. 요셉아, 어렸을 때 우리 조상의 계보 외우던 거 기억하니?
1: 당연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래. 왜 외워야 한다고 했는지도 기억하니?
1: 그야 뭐 저의 뿌리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0: 우린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다.
1: 네. 근데 그게 로마군이라고 열심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0: 지금 열심당이 원하는 게 뭔지 너도 알지?
1: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려는 것이요. 아버지, 혹시 정말 그들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려면 어쨌든 왕으로 세울 누군가가 필요하지. 결국 열심당은 명분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고, 로마 군인들은 열심당을 찾기도 하지만 그들이 찾는 누군가를 못 찾게 아예 제거하는 일도 하고 있는 거야.
1: 아버지, 지금 그 명분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저라는 말씀이세요?
0: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잘 일구고 살았지만 이젠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미 왕이 될 다윗의 후손이 여기 살고 있다고 소문이 퍼지고 있다.
1: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0: 나도 소문을 듣고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너만이라도 당장 여길 떠나 피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1: 저만요? 안 돼요. 전 그럴 순 없어요.
0: 가야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여기 없으면 다른 가족들도 안전할 게다.
1: 하지만 어디로 가라고요?
0: 여기서 좀 멀긴 하다만 갈릴리에 가면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촌이 한 분 살고 계신다. 거기 가 있으면 아무도 못 찾을 거야.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떠나. 어서.
1: 하지만 아버지.
0: 빨리 요새. 이쪽으로 가라. 달려라 요새.
2: 빨리 가, 빨리.

0: 여기냐?
1: 예.
0: 그가 집에 있느냐?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열심당이 오후에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했는데 나오는 건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2: 저자들은 왜 이 짓을 계속하는 거냐, 험해.
1: 예?
2: 이 열심당 놈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냔 말이다.
0: 이자는 몇 살이냐? 이자가 바라바라고 했던가?
1: 예, 스물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0: 어린 나이에 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인간들을 죽여야 이 열심 당원들이 그 전설의 구원자 태량을 그칠 것 같으냐? 올해만 벌써 50명을 죽였다. 바라바가 그 다음 차례겠지. 대체 언제 저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깨닫게 될는지.
1: 참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2: 나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지겨워진다. 험해.

0: 어서 들어가서 그자를 잡아와.
1: 알겠습니다.
2: 빨리
3: 아무도 없는데
0: 어떻게 된 거냐?
1: 왕이시야 이미 집을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당장 찾아라. 당장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알겠어?
1: 예.
4: 어서 흩어져서 찾아라. 어서.
5: 예.
4: 쫓아가봐.
5: 예. 예.
6: 요셉은 며칠 동안 계속 뒤를 확인해가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렛에 도착했고 삼촌을 찾아 자초지정을 얘기한 후 삼촌의 목수일을 도우며 같이 지내게 됐죠. 요셉은 새로운 일을 열심히 배우고 밤늦게까지 일했으며 손재주도 좋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지만 곧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었죠. 나사렛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요셉을 좋게 봤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버지도 이 젊은 청년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의 삼촌을 찾아가 마리아와의 결혼을 약속했죠.
7: 요셉! 어서 와봐!
6: 요셉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엔 좀 놀랐지만 삼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두 집안 사람들은 곧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 집안이 시끌벅적해지자 요셉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8: 아버지, 저 결혼해요. 아직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랑

전 아직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아내를 맞아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제 얘기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0: 하나님께 질문을 하던 바로 그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바사의 고대 땅에서 같은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늘을 연구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기를 바라는 박사들이었죠.
1: 뭘 찾고 계십니까, 멜키오르?
2: 아, 가스파르.
1: 하, 그걸
2: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오늘 별들이 아주 밝네요. 저기 좀 보세요.
2: 카프리콘이군요. 저, 가스파르, 몇 년 전에 제가 발견했던 고대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 기억나십니까?
1: 아, 그 어떤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가져온 문서 같은 거였죠. 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2: 그건 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의 일부분이었는데 오늘 그걸 다시 읽으면서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1: 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2: 발람이라는 사람이 신이 내린 예언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

0: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1: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한 통치자가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징표가 별입니다.
1: 별이요?
0: 예.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의 글도 읽어봤는데 말입니다.
1: 다니엘이었죠, 그 이름이.
0: 예, 맞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통치자가 나타나는 때를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그래서 멜키오르는 이 두 예언에서 말한 통치자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다. 아무래도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정말입니까?
0: 두 예언을 합쳐서 잘 풀어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는 것을 알리는 한 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 그 별을 반드시 볼 겁니다.

0: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께서 아기를 갖게 하셨고,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죠.
1: 다윗의 자손 요셉아,
0: 요셉이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1: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시다.
2: 누구십니까?

0: 말이야.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0: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 거짓말이 아니었어. 마리아.

0: 별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1: 가스파르, 저 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0: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쪽이 확실해요.
1: 예, 아마 예전에 왕이 머물던 예루살렘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 별을 따라가면 옛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처럼 갓 태어나신 왕을 만나게 될까요?
1: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도 외웠습니다.
0: 의심할 여지 없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오신 겁니다. 모든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요. 그분의 별이 우리를 위해 길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무리 험하고 긴 여행이 된다 한들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왕을 우리가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가스파르, 어서 가십시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이사야와 다니엘, 요엘과 말라기가 예언한 그 구세주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신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찬양으로 방송 선교에 동참할 하반기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1991년 창단된 이래 지난 30여년간 중부권 복음 전파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뉴욕 카네기홀 공연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나라 사랑 축제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어린이 합창단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할 다음 세대를 찾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크리스천 어린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이며 방문과 우편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대전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지정곡과 자유곡 한 곡씩 준비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화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하반기 신입단원 모집.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을 어린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인 다윗을 위해 지은 시로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가 드린 제사가 주께 기억되길 축복하며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은 나 아닌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0편 속에 내게, 너를, 너의 모든 말 속에 다윗의 이름을 넣으면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승리를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앞에 앉아있는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모든 제사를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가 주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내 친구를 도와주시고 그를 붙드시며 여호와께서 내 친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이지만 우린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남을 위한 기도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시간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오늘 첫 곡에 가슴이 뭉클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 정호승 씨의 박지훈 작곡가의 곡으로 바리톤 고성현이 노래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장가는 정호승 시인이 88세가 된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보며 지은 시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마도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도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기도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5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위해 기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의 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은 쪼그라들고 다른 사람의 삶만 풍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장은 속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사는 부하 직원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은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렵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발전소라고도 하지요. 에너지가 모아지면 더 큰 빛을 내는 것처럼 기도가 모아지면 주의 능력이 크게 임합니다. 오늘도 나 온통 나뿐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남, 너,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가 신동춘 시였습니다. 김현준 작곡가의 곡으로 테너 김태현이 노래했고요. 물방울 안문석의 시를 가사로 해서 임금수의 곡으로 소프라노 이현정이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다윗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을 위한 중보기도는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편 21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원들이 사장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 하는 모든 기도가 내 기도로 그들을 지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탁하는 겸손한 행위여야 할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능력에 의탁하는 겸손한 행위가 기도입니다. 내가 학생들을 어떻게 다 지키나요? 부모라고 자식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나의 시간 속에 남을 향한 기도가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별 보며 달 보며 유성윤 작사의 유병묵 작곡으로 소프라노 홍혜란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5절 함께 묵상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모두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끝곡으로 별해는 밤 윤동주 씨 조범진 곡으로 베이스 김대영이 노래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단 말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세 분의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여성은 누구예요? 어머니.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 말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다 맞아.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 두 번째,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 말 잘 듣고 있죠?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성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예, 그 말 안 듣고 여러분 막 그냥 내 맘대로 갔다가 산길로 가고 막. 근데 이 세 여성,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이거를 딱 종합해 놓고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이다. 시작.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따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안전하냐? 말씀으로 세워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와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게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또 한 가지 말씀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은 말씀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은 말씀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한단 말은 말씀이 함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말씀을 현실적으로, 말씀은 내가 좋은 거 아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나 그 시대에게 준 것이지 오늘 나에게 줬다고 생각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건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육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말씀보다 유명한 유튜브의 말을 더 많이 들어요. 그걸 따라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경 말씀, 여러분 말씀은 두 가지.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설포된 말씀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사를 사람들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또 한 가지. 그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래요. 더 크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 믿는 나에게.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 아멘.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까? 네 가지 말씀드린데, 첫 번째, 말씀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방에 청소기가 있죠. 방을 깨끗게 하죠.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깨끗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요?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과 혼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 것의 욕심, 거짓, 탐욕,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과 접촉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때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다. 이 말은 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고요? 판단한다. 감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지도하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꽉 찔릴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막 후벼 파듯이 내 인생을 막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평생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죠. 할렐루야. 말씀 없는 심령은 영적으로 부패하지만 말씀 있는 심령은 언제나 새로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새로워지고 말씀이 없으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말씀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영과 혼이 깨끗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은 말씀이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믿음을 세운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중에 막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은혜로 살고 싶죠. 아유, 내비도 난 그냥 살래요.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 졸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을 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아무리 들어도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믿을 때,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먹는 게 달라. 먹는 양이. 근데 여러분 먹는 게 다르면 뭐냐? 힘이 다른 거예요. 힘이. 배기량이 달라. 나는 50kg 들을 때 쟤는 100kg 들어. 드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도 먹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근데 주일 한 번, 주일 낮 예배 한 번 나와서 듣는 사람하고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거기다가 사명까지 감당하면요 주일 한 번 나오는 사람하고는 같이 1년은 지나지만 5년 차이가 나요. 5년 차이. 2년 신앙생활은 10년 차이가 나. 3년 신앙생활은 15년 차이가 나.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 아이고 저 사람도 나오고 교회 같이 왔고 저 사람도 나오고 침례 같이 받았고 저 사람도 나오고 집사 같이 됐는데 이렇게 말해. 뭐가 다르냐?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양이 다른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두 가지.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성경 공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배우고 있어. 배우는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웁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행함이 없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행함이 있는 신앙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믿음을 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냐? 말씀이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뭐라고요? 빛이다. 할렐루야.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우리가 살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건 뭐냐?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게 비춰주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의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 말씀대로 살면 그 끝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사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대비해서 뭐하지 말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가면 전쟁을 할 건데 전쟁 무기를 이렇게 준비해라. 그리고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라 말하지 않고 뭐를 말씀해요? 말씀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이다. 시작.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방황해. 신앙의 방황은 영적인 일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방황하게 돼. 오늘 말씀이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뭐냐? 능력이라네. 말씀이 능력이다. 시작. 아멘.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 했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말씀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능력과 성경의 큰 확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로 알게 돼? 성경으로 알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정이나 기분 따라 살지 마시고 지성이나 어떤 경험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들으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요한복음 3장 34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지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심령, 가정, 사업장, 교회에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개인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736-1457번 논산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

메가 헤르츠, 청주 충주 지역 FM 104.7 메가 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낙담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도움이 왔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1: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그 어떤 것에도 진전이 없는 것 같을 때, 혹시 오늘 그런 수렁에 빠져 있던 분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에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9월 4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존 번연의 철로역정 속의 한 문단을 나눴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 그가 처음 만나는 장애물이 낙담의 수렁이죠. 발을 디딜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드는 곳이자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도움이 왔다고 합니다. 이야,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또한 수렁 같은 시간을 겪죠. 무기력한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입은 안 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로마서 9절들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시는 중일 겁니다. 상황과 환경보다도 말씀과 약속이 우리를 움직이기를, 또 그런 저녁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9월 4일 금요일 이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 오늘 저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누구와 함께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의 발자취 출석 체크 오늘도 참 기다려지는 저녁입니다. 자, 이제껏 한 번도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대환영이고요. 또 기존 애청자분들도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자, 사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문자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채팅창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매일 저녁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 한 주를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가득한 행저질라 함께 하시면서 쉼을 얻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아직 받기 전이신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오늘 한 주의 마지막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되겠어요. 7114번님 모두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네요. 네, 7114번님 한 주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3326번님, 직장 생활할 때는 어쩌다가 들었는데요. 수술 앞두고 퇴사해서 매일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편 필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 날짜 기다리면서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극동방송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3326번님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수술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수술 앞두고 또 퇴사까지 하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 환부에 주님께서 손을 직접 얹으셔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 주님께 허락하실 줄 믿고요. 수술도 잘 될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 일생일대에 돌이켜봤을 때 가장 소중했던 시간으로 남는 이번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3326번님. 4339번님, 저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지 44년 됐습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먼저 주님 곁으로 간 가족들 떠올릴 때마다 참 가슴 한켠이 찡해지죠. 44년째가 됐는데도 그런 마음은 동일한가 봅니다. 천국 소망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드리면서 다시 만날 그날 바라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명을 다해야겠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4339번님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5687번님도 오셨어요. 샬롬 하나님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행저질러와 함께하니 행복한 저녁이에요 하시면서 또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한 한 주였다고 또 그런 하루였다고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야, 그 마음들 그 고백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면서 내 평생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더불어서 저녁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 것 아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은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도 오늘의 기도문에 있거든요.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꼭 챙기셔서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또 나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오늘 저녁 기도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7시 전까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으로 함께하죠.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찬양 나누고 세상 다시 보기 코너 함께 하실게요.

0: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성경책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손 안에서 언제든 말씀을 검색할 수 있는 시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산악마을 왈라구. 이곳에 최근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도 6시간에서 8시간, 멀게는 나흘 동안 밀림을 헤치고 걸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먼 길을 걸어 손에 넣고자 했던 건 다름 아닌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자국어인 오노바술로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30년 만에 처음 완성돼 이날 봉헌된 건데요. 성경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펴보지 않고 성경이 없는 곳에서는 목숨 걸고 걸어서 구하러 온다. 이 극명한 대비 앞에서 오늘 세상 다시 보기는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국어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성서공회 관계자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대한성서공회 홍보부 김유나 차장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파푸아뉴기니 오노바술루어 신약 성경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접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 네, 저도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요. 문자조차 없던 언어의 발음이랑 문법부터 새로 정리해가면서 29년 만에 신약 성경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저에게도 좀 와닿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파푸아뉴기니 한 부족만의 사연이 아닌데요. 비슷한 시기에 미얀마의 자이와 부족이라는 곳도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선서를 손에 쥐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2009년에 신약 번역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접한 분들이 16년이 지난 지난해에 한국교회 후원을 통해서 구약까지 완성된 성경 한 권을 온전히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봉헌식 사진을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들고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에 담긴 그 얼굴이 아직도 지금 제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0: 네. 뭐 30년 뭐 하다못해 10년부터 이렇게 저희 같은 일반 성도들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문자체계조차 없던 언어의 발음과도 문법부터 정리해가면서 번역을 한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왜 성경 번역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작업인 겁니까?
1: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문자체계 자체가 없는 언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수부족 언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 번역에 앞서서 발음이랑 문법 구조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언어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현지인 번역자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이 번역한 번역본을 신학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또 문제가 없는지 또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고 현지로부터 점검을 받는지 여러 차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건데요.
0: 네.
1: 최근에 또 한국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소수부족어 성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멕시코 마자텍어 구약 번역도 비슷한 여정을 거치고 있어요. 멕시코 오아하카주라는 곳에 있는 부족인데요. 이 부족도 2014년에 신약이 전해졌는데

0: 네, 신약 성경이 전해지고 나서 기독교 인구가 5%에서 20%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대한 갈망이 큰 부족이었는데요. 구약은 지금도 번역 중이고 만역이 아마 지금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첫 번역식을 아마 내년에 함께 가질 수 있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연구부터 번역, 검토, 출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쌓이다 보니까 20에서 30년 걸리는 프로젝트들이 결국 과장이 아니라는 걸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실감하게 됩니다.
1: 네, 진짜 정성이 너무나 필요한 작업인 거네요.
0: 네.
1: 지금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자국어 성경을 아직 갖지 못한 언어권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0: 콜롬비아 파이즈 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더 실감이 나실 텐데요. 이 부족이 콜롬비아의 가장 큰 부족 중에 하나입니다. 24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 공동체인데 그동안 스페인어 성경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부족이었는데 작년에 콜롬비아 성소공의가 20년에 걸쳐서 번역자들과 함께 나서 성경을 완성했고 지난 8월에 봉헌식을 갖게 되었던 그 기쁜 감격적인 순간을 저희가 또 들었는데요. 수치로 보면 전 세계에 약 7,393개 언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있는 완역된 언어로 된 언어는 전 세계에 795개뿐이고요. 아직 자신의 언어로 된 단편도 없는 언어가 약 3,272개에 이릅니다. 자국어 성경이 없는 인구만 해도 약 1억 2천만 명이 넘는 수치인데요. 이 나사오 성경을 받아든 이 파이즈 부족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자기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분들 수수 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1: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전히 말씀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인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성서공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만 세계적으로 성경이 2,240만 부 이상 보급이 됐고 80년간 누적으로는 250억 부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이 이미 차고 넘치는데도 왜 아직 이런 성경 기근 지역에 존재하는 걸까요?
0: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데는 성경 기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설입니다. 지금 남미나 아프리카 남반구 같은 지역은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나 제자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의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만 문제는 이들이 경제적인 형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 성경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는 느는데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생기는 성경 기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처럼 선교사가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사실 성경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스스로 성경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하지만 저희처럼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성경 한 권을 대신 보내드리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전하는 저 입장에서 그 영적인 기근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계성서공회 연합회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우리 한국교회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정작 자국어 성경을 그것도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자유롭게 가진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펼쳐보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차장님이 느끼시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경과의 거리감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0: 사실 지금 우리는 일종의 제가 생각하기엔 통역 쪽의 빈 공간 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말씀하신 것 같이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지는 조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를 저희가 공부하다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200km가 넘는 길을 걷고 걸어서 사경에 참석했던 어머니들 사진도 있고요.
1: 네.
0: 그렇게 어렵게 들은 말씀을 또 삶에 적용하고 싶어서 말씀을 또 암송하고 삶을 살아내려고 애썼던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손만 뻗으면 말씀에 닿을 수 있는 데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좀 옅어지는 거 아닌가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저부터

0: 먼저 그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겠다는 다짐하게 됩니다.
1: 네. 예, 편리함이 오히려 갈망과 경외심을 좀 희미하게 만든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 성경과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0: 거창한 결심보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습관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요. 매일 자주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말씀과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실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리 내어 읽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필사를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를 빌어서 아직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지구촌 이웃들이 지구 저편에 어디인가에 존재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이와 부족, 마자텍 부족처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의 오노바슬로 마을 사람들처럼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손 안에 있는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아직 그 말씀을 갖지 못한 이웃을 기억하는 것, 그 작은 회복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 홍보부 김유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의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다시 보는 세상 다시 보기.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9월의 첫 금요일입니다. 한 주에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고 순종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미루었으며 불편한 말씀 앞에서는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반쪽짜리 순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듣고 아는 것에만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순종을 거듭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의 유산을 선물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삶이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의 부족함은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한 주에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기도음은 오늘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행저질라 오늘 9월 4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받기 원하시는 분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302번님 외손녀딸 6살짜리 오늘 생일이라 선물도 사놨는데

제가 감기 걸려서 못 갔어요. 우리 손녀딸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유, 우리 5302번님 얼마나 또 아쉬우실까요. 다음에 만날 때는 아쉬우신 만큼 훨씬 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감기도 얼른 나으시고요. 우리 손녀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게요. 자, 5329번님, 피디님, 시골에서 제가 근무를 해서 그런지 논밭을 보니까 가을이 오고 있어요. 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정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코앞이에요. 하늘도 가을 하늘이다 싶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바람이 다르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마음을 어지럽혔던 모든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은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5329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3316번님은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에도 이 찬양 듣고 싶어요.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곡을 보내주셨네요. 자, 3316번님 신청하신 곡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요. 3991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주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도 많은 분들이 챙겨가시면서 내 얘기예요, 내 얘기 하는 그런 사연들이 도착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여러분 꼭 챙겨가셔서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누구나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0118번님도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0329번님도 기도문 챙겨가시고 3236번님, 2293번님 등등 참 많은 분들이 오늘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1917번님 지금 퇴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7시 전까지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아까 우리 3316번님이 신청하신 곡이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이 찬양 함께 나눌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낙담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다. 그런데 도움이 왔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늘 밤 이렇게 수렁 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때문에 평안한 밤, 쉼이 있는 밤 보내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 생명 시냇가에 새 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들이 공통된 목표에 집중할 때 하나됨, 일치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교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에 공동의 목표가 있고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뭉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교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공동체 일체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한 영적 공동체는 다릅니다. 영적 공동체는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일치감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 마음을 하나로 뭉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제를 더 깊게 누리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에 보면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필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2: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1: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어떤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겠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우고 깊은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사와 기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게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깊은 영적 교제가 이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편지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처지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필골몬이라고 에베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하죠. 그럼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 감옥 안에서 자유도 없이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있는데 뭐가 기뻐하고 뭐가 감사할까요? 사도 바울의 형편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핵심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베레아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여러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도망가야 될 형편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한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정적인 거나 환경에서 오는 감사와 기쁨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감사와 기뻐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을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명령법으로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존재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남편이 별 대수롭지 못하고 대단한 일을 못할지라도 그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나의 아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단순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내 주위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고 이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행복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아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교제를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복음 사역에 함께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헌신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부터 자신과 동역하고 복음 전파의 물심양면으로 깊이 헌신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한 첫날부터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바울이 떠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함께했고 선교비로 후원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 동참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서로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공통적인 목표에 함께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자기의 사역과 함께한 것에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참조가 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를 통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냐.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고 정말 쫓겨 다니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금할 때 힘에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부자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전적으로 바울 사역에 함께했고 기도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동참했다, 코이노니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직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나중에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 환경과 여건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작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자원해서 교회의 필요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옮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사명이 있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이루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실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할 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의 여건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이게 안 됐을 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선하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이 나의 간증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공감, 그 믿음이 있어야 영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경험했을 때 나의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저 권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좋은 간증이 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저와 제 아내는 큰아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카톡 전화로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학원 1학년인데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거 꼭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죠.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떨어졌죠.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도 실망을 했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원 2학년이 됐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지난번에 했던 안 됐던 그 프로그램 다시 가고 싶어요. 그거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번에도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이 차쓴 책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혜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실 우리 애가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이번에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이거 그냥 해주면 쟤도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아빠가 이렇게 간증하고 이랬던 걸 자기도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안 해주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만일 대학원 2학년 때 자기가 원했던 그 프로그램에 갔으면 지금 이 자기가 가진 이 좋은 혜택 다른 프로그램 세컨 센스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혜택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것 떨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내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내가 이것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목숨을 바꿀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번에 미주에 갔는데 미주 총회장 목사님이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개척한 지 10년 만에 수십만 명의 성도들을 모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 교인들을 그 교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자기 신학교와 함께 조인해서 지도자 교육하는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집회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사모하는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사모하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우리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올릴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른에서 말씀드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군인들, 그 군함에 타고 있던 모든 군인들이 오직 작전 성공, 임무 완수라는 목표를 마음을 집중했을 때 그들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0: 땅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그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안에 영적 교제가 일어나고 일치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함께 복음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앗갈 지금까지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서문교회 043-264-502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신앗갈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도 불안하고 최고의 선택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무한한 선택지는 끝없는 불안과 심령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선택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 되고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3: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강함은 온유함에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거친 동물이 주인의 손에 길들여져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바르게 다스려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마라나타 프레이즈 앨범 11집 중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녹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번안된 곡입니다. Soft My Heart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이웃에게 다정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 사랑을 실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다고 하죠.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과 기쁨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들으신 곡은 섹스퍼니 연주로 프렌즈 친구들을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찬송가 구주를 생각할 땐 Jesus the very through of thee 그리고 Oh how I love Jesus 이어서 예수 놀라운 이름 Jesus name above all names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를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그랄렐슨 합창단의 아카펠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the Lord

지금 들으신 곡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찬송가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원더풀 피스를 들으셨고요. 그 전곡은 그랠라슨 합창단의 아름다운 아카펠라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People in the Lord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을 보내드립니다. 레니 달튼의 피아노 연주와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가딜메이커의 일을 보내드립니다.

1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합니다. 날...

여러분 찬양.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말씀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아름다운 성경을 만드는 브랜드 라스텔라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찬양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열려 있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8845번님께서 전도사님 하루하루 감사뿐입니다 하시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 방송 듣다가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신다고 이렇게 기쁨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이렇게 놀라운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송, 치유하시는 방송.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쓰임받는 귀한 내 삶의 노래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 찬양 듣다가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오실 텐데요. 그런 은혜의 시간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4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여러분도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신청해주신 찬양 두 곡 들으시고요. 방금 들으신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송승현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아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잘했어, 최고야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100점을 맞아왔다거나 어디서 상이라도 받아오는 순간에는 칭찬이 쏟아지게 되죠. 그런데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윗 교수는 아이에게 결과에 대한 칭찬만 하면 나중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지만 그 과정을 칭찬해 줄 때는 실패를 걱정하지 않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과 결과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과정을 주목하시죠.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저는 주밤지기 남지구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웨이홈의 나의 가는 길과 김상은님의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칭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이 고래를 제대로 춤추게 하려면

칭찬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캐럴 두익 교수가 말한 것처럼 결과에 대한 단편적인 칭찬은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되지만 애쓴 시간과 과정을 알아주는 칭찬을 하게 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가 거둔 눈앞의 결과보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의 과정과 애씀을 바라보시고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이번 한 주 보내시면서 생각했던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지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흘린 땀방울과 또 견뎌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다정한 그 음성을 들으며 이번 주말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 시간에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문자에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서 찬양 두 곡 전해드릴게요. 지명현 목사님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와 김세민님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연주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 묵상.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혼란스러운 소문들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주장이 퍼지면서 그들의 믿음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전통이란 낡은 관습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참된 복음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수많은 정보와 목소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즉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은 결국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1000번째 주 믿는 사람 일어나와 신선아님과 원충현님의 은혜 2873번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돈 모엔의 오 놀라운 구세주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0305번님께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듣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0305번님과 당신의 가족과도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은 하늘 편지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비난과 비난으로 사랑을 잃어버린 너에게 나의 사랑아,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자신의 기분과 생각을 앞세우며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입으로 즐겨 전하는 것, 이제는 그런 말들을 멈추거라. 비난과 험담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쏠 때 아버지인 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프단다. 나의 사랑아, 사랑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단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믿음과 삶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거라. 가족과 친구, 동역자,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오늘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렴. 나의 사랑으로 너의 삶을 다시 세우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의 삶을 다시 세울 하늘 아버지가

0305번님의 신청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리드어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안양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두 곡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Y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피아노 연주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주말 보내시면서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주님 품에 폭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또 이번 주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스파르타의 한 장군이 아들에게 칼을 물려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칼이 다른 칼보다 많이 짧아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싸울 때마다 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대답하셨지요. 칼이 짧으니까 내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싸워라. 믿음에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 싸우면 어떨까요? 갈렙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은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믿음은 세상의 모든 이유와 조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만을 성실히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주신 만 가지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 데 선수들 아닌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받은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 365 가운데 나눠봤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한 주의 끝자락에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였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는지.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늘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정작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정말 필요한 말은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해야 할 말들에 밀려서 하고 싶었던 말은 늘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기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막 주님 앞에 아뢰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정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한마디 붙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르면 가까이 오시는 분이니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yl Evans의 Freedom, Matt Redman의 Rejoice with Trembli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이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훈의 언제였나, 텐트메이커스의 십자가의 좁은 길, 그리고 김도연의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날에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봤고, 근데 그때 그런 순간을 지나오고 나면서 후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과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뭐 곁에 있는 사람이 늘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있는 것도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침묵이 부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체리티 게일의 Cleansed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CC 와이넌스와 날린 책이 함께한 Shout to the Lord 그리고 크리스 톰린의 How Great is Our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대장간 풍경을 떠올려보면 무쇠를 새빨갛게 달구는 장면 흔히 떠올리곤 하지요. 그런데 달궈진 쇠를 물에 담그는 절차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식히는 것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또 얼마 전에는 제빵이 취미인 친구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빵 반죽을 할 때도 반드시 반죽을 쉬게 해줘야 하는 숙성의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물도 기계도 장비들도 심지어 빵에 반죽을 치대는 일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춰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쉼과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요.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게 지내는 우리들. 그럴수록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쉼을 얻는 영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영혼의 쉼을 함께 누리는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나무에네 쉼, 이어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휴의 뒤에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자정이 넘어 토요일이 됐지만 토요일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금요일 밤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이 방송 함께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또 금요일 밤을 넘어 토요일을 맞이하기까지 다소 고단한 몸과 마음으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찬양의 밤 함께한다면 좋겠습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는 찬양이죠. 이어서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국

곡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밤에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647번님께서 출퇴근길에 주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오늘은 멀리 출장 다녀오는 길에 이 밤 운전하며 함께합니다. 차 안에서 찬양을 따라 부르며 함께하니 외롭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홀로 운전하며 이 늦은 시간에 차 안에서 듣는 분도 계시군요. 야간 운전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전하시고 차 안에서 잠잠히 찬양 따라 부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이어서 Goodness of God, 돈 모엔의 찬양 레이첼 로빈슨의 피처링이었고요. 이어서 AJ 워십의 힘찬 찬송가였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최명주의 피처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제25회 대회 때 장려상을 수상한 팀입니다. 필로스의 나 때문에 라는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함께한 찬양은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샌디 패치의 영어 찬송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으로 김도현의 찬송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찬양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도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기프티드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들려드렸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강주연이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국내 CCM 찬양들로 만들어 드리고요. 또 꾸려가고 주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으로 만들어 갑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쓰는 말 중에 반복해서 쓰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말 되게 많이 쓰고요. 뭐 습관적으로 또 쓰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내가 자주 쓰는 그 어법이나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내용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비단 그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만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분명하게 우리 아랠 것들을 아래고 또 구하고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것도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또 생각하시게 되는 이 한 시간이 뭔가 군더더기 없이 주님 앞에서 깔끔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방송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또 두 곡의 찬양 듣고 올게요. 홀리원의 나는 믿네 주리자매의 목소리로 듣고요. 그리고 한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두 곡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코리온의 나는 믿네. 이어서 들으셨던 지금의 목소리는 한부영 자매의 그리스도의 계절이었습니다. 원래 지영 자매의 곡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계절의 가사는 우리나라의 CCC 대표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도 정말 가슴 뛰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청년들을 여전히 깨우고 또 바로 세우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도 있으시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도 있으시고요. 또 그런 찬양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곡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제목이 바뀌기도 하고 내용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들은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찬양의 계절은 언제이십니까?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신앙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아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인 것을, 또 그 인격체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목격해야 내 삶과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닐 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십니까?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연평안의 주의 은혜였습니다. 목소리는 장근희 자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참 잠잠하면서도 묵직한 가사네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렇죠. 이 주님의 은혜라는 말도 행복한 아침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실제가 있어야, 그래야 그 은혜의 깊은 맛을, 또 깊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오늘 이 행복한 아침 내용도 참 찔림이 있었거든요. 부활을 믿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근데 얼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내가 경험하면 할수록, 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방금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깊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고현모의 구절을 생각만 해도 들려드렸습니다.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잘 모아서 토요일마다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사연이랑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이제 오는 주 토요일, 오늘 지금 바로가 아니고요. 오는 주 토요일 날마다 한꺼번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사고 거의 없이 잘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짧은 인사,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청곡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지난주에 함께해 주셨던 사연과 신청곡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9507님께서 8월 29일날 1시 12분에 안녕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들려주세요. 조용한 새벽에 듣는 찬양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507님 사랑합니다 나예수님 준비해놨어요. 네. 5015님 네, 기억하죠. 땡 5015님이라고 제가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왜냐면 5015님이 진짜 예를 들면 01시 00분 06초인가 010초인가에 올려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갖고 1시 땡 하면 사연 보내주신다 그래갖고 제가 땡 5015님이라고 별명 지어드렸잖아요. 성공 여전히 잘하시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네. 9411님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 번 남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목사님께 편지 썼습니다. 유성장로교회 류기열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청곡은 내 삶의 이유라입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날이 두 번 남으신 거면 은퇴를 하시는 거겠죠? 아니면 또

다른 또 부르심이 있으셔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시는 걸 수도 있고요. 많이 아쉬우실 텐데,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편지 쓰셨나 봐요. 그쵸? 9411님 감사하고 신청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오늘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이런 칭찬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가끔 저희 아이한테 하는 칭찬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막 설명하는 것보다도 야 오늘 좋았어. 오늘 최고야. 크, 뭐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해주고 네 너무 힘이 납니다. 1147님 감사합니다. 우리 왕의 청자시죠. 6428님 거의 3개월 만에 도착한 서울집입니다. 컨디션 이번에는 제일 떨어져서 아직도 목 상태 귀까지 안 좋으시군요. 아이고 처음 겪는 돌발 상황. 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께서 말씀하고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미국에서 이동했을 뿐인데 잠이 장애가 되니 너무 당연하죠. 시간대가 다른 걸요. 네, 6488님 건강하십시오.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6488님께서 8월 30일에도 보내주셨거든요. 어제 토요일에는 사연 읽어주는 시간에 잠깐 자다 깨서 못 들은 아쉬움이. 이게 그렇게 돼요.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진짜 잠깐 졸다가 눈딱 떴는데 한 시간이 후딱 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초저녁에 몇 시간 잠자고 일어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네.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일을 하시는 것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568님께서 또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나약하고 병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강건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깊은 잠, 숙면 취하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7568님. 네. 평안한 잠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8411님. 시편 139편. 제 이어서 듣고 싶어요. 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제이어스 곡은요, 내일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또 제이어스 신청을 해주신 분이 또 계세요. 8510님께서, 목사님 한 시간 방송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더 듣고 싶은데, 아쉬움에 또 다음 시간을 매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한주 평안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8411님 요번에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를 주일날 내일 들려드릴 거거든요. 대신 8411님을 위해서는 제가 선곡해 놓은 곡이 있습니다. 노래 선물 들려드릴게요. 0778님 어제도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목사님 힘내세요. 사연 썼는데 실수로 지워져서 짧게 보냅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5237님 아멘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멘. 네. 이렇게 또 지난 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신청해 주신 9507님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들려주세요. 했는데, 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또 어떤 곡이었을까요? 내 삶의 이유라. 맞죠? 9411님께서 신청해 주신 내 삶의 이유라.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달빛마을의 내 삶의 이유라. 그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소리엘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곡 다 신청곡이었고요. 강중현의 달빛과 스펠, 오늘 토요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듣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거든요. 항상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신 예수님을 그 내 마음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리스도 집이니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인 사람이 맨날 바쁘다고 막 지나쳐서 나가요. 주님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에 또 분주함에 주님과의 이 행복한 대화의 시간을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또 내일 제이어스의 곡을 못 들려드리는 8411님을 위해서 노래 선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준비했거든요. 정혜원의 구별 선물로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시와 그림의 물 위를 걷는 자, 이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시간의 정숙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가을의 기운이 이렇게 또 물씬 느껴지는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지독했던 여름의 열기가 물러가고 만물이 연그러가는 결실의 계절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진 흙이 떨어지며, 네, 시편 65편 11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발걸음마다 은혜의 기름진 흙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여름날 눈물과 땀방울로 버텨온 우리의 시간들이 이제는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그런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9월의 첫 토요일 새벽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바람 끝에 묻어나는 선선함 속에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지나온 여름날의 뜨거움도 견디기 힘들었던 소나기도 모두 나를 연결게 하려는 은혜였음을 주님, 가을의 천문을 열며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해 익어가

0: 변하게 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하나도 없죠. 여름의 더위도, 지금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도, 우리 영혼을 알곡으로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들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제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은 너희에게 12달 가운데 첫 번째 달, 곧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달 열흘에 그들 각기 한 가족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집안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취하게 하라. 그 집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에 비해 너무 적으면 가까이 사는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나누되 사람 수와 각 집의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의 몫을 어림 잡을 것이다. 너희를 위한 어린 양은 흠없는 한 살배기 수컷으로서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서 거를 것이며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온 총회는 해질녘에 그것을 도살하고 피를 조금 취하여 그 양을 먹을 집 문의 두 기둥과 옷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그것을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것에 어디라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워야 한다. 그중 일부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며 아침까지 남았으면 반드시 불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너희의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죽어서 그것을 서둘러 먹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밤에 내가 애굽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들을 취되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니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머무는 그 집에 있는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징이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뛰어넘을 것이며 이로써 내가 애굽 온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법규로 경축할 것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되 그 전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 누구든지 그 전날부터 이래 날까지 누룩떡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첫날을 성회로 경축하고 이래 날도 성회로 경축하라. 그날에는 어떤 노동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먹는 일

뿐이니 너희는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절을 지키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이끌어 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날을 너희 자손 대대의 영원한 법규로 지키라. 너희는 정월 열 나흔 날 저녁부터 그달 스무 하루 날 저녁까지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너희 집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거류민 중에서나 본국에서 태어난 자 중에서나 누룩 넣은 것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누룩 넣은 것을 먹지 말고 오직 너희 머무는 곳에서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한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유월절 제물로 도살하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인방과 문의 두 기둥에 바를 것이며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며 애굽을 치실 때 인방과 문 두 기둥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뛰어넘을 것이며 그 죽이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의 영원한 법규로 삼아 지키라.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 행사를 지키라. 언젠가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행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때에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서 그분이 애굽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을 뛰어넘어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라. 이에 백성이 엎드려 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바를 그대로 리행하였다. 이윽고 한밤중이 되매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첫 수컷 곧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 및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이 밤중에 깨어났고 애굽에 큰 울부짖음이 일어나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경배하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떼와 너희의 소떼를 모두 데리고 떠나되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라 하였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내몰면서 우리는 모두 죽었도다 라고 뇌까리며 그 백성을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반죽이 미쳐 부풀기도 전에 반죽을 그릇에 겉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분부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옷들을 구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그 백성에게 호의를 품게 하시어 백성의 요구대로 취하도록 허락해 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하여 가졌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을 향해 가니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장정들만 60만 명 가량이었는데 수많은 혼합 종족들과 양떼와 소떼와 수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이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떡을 구우니 부풀지 아니한 것들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급히 쫓겨나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여행길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해였고 430해가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애굽 땅을 떠났다. 이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므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으로서 온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경축하며 지세워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의 규정은 이러하니 외국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으나 종신이든 고용이든 너희가 돈으로 사들인 종은 할례 후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류인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을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 중 일부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것을 뼈도 꺾지 말지니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것을 경축해야 한다. 만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면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나서 그 땅에서 태어난 자와 같이 참회할 수 있다. 이 법은 내국인이나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에게 동일하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2장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또 아프신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제가 탈북할 때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는 게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니면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진 엄마 때문에 극상해봐야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소름 돋게 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소름끼치게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빠가 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구구단도 한글도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벌써 닭 떼고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항상 늘 공부도 잘했고 이랬어요. 늘 이렇게 우쭐해갖고요. 학교 가면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냥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은 제 인생에도 암울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9살 때쯤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들어가시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왜 감옥에 갔나 정말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시간,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긴 터널을 보내는, 건너가는 그 시간을 저희 가족은 보냈습니다. 동생들과 아빠와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친척 쪽에 사촌, 삼촌이 중국 쪽으로 왔다 갔다 무역을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이렇게 맡겼는데 어머니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뭐 열어보고 뭐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되어서 어머니가 끌려가게 된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니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니까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그걸 설명해 줄 수도 없고요. 어린 저희들한테는 어른들의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같이 뜬 눈으로 엄마를 기다리고 동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울면서. 그때 막내 동생이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인정사정도 없고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 바로 그런 것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젖먹이 아이를 떼어놓고 엄마는 끌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모든 것이 화근이 되었고요. 가정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래도 한 달이면 오겠지. 3개월이면 오겠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는 건데 그 가정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과연 우리 엄마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냥 버리고 어딘가 가진 않았는가.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가 안 계시는 집안이 정말 멀쩡한 것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동생이 제 눈앞에서 젖먹이 아이가 칭얼거리고 일주일씩 내내 소금물만 먹으면서 버틴 저희들에게도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기둥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저희들인데 그 아이는 당연히 굶어서 죽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 눈앞에서 남동생이 이렇게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는 또 잠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어리니까요. 저도 그래서 건드렸는데도 미동이 없길래 이 아이가 너무 칭얼거리다가 잠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아버지 이상해요. 이 아이가 안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막 맥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담요에 안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봤던 남동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수습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멍하게 쳐다만 봤어요. 이게 과연 현실인가? 어린 마음에요. 그렇게 봤던 것이 제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죠. 어머니가 없는 바람에. 그래서 연료하신 그 할머니도 사실은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지만 그런 저희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 집에 가 이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얼마나 큰 고초를 겪으신지 몰라요. 독방에 갇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게 하고 그러니까 모진 그 고문을 통해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갖고 있었느냐 절대 몰랐고 그냥 보관해야겠다는 그런 이유로 갖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외할아버지 쪽 외가댁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썼죠. 그래서 2년 만에 거의 죽는다. 친척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것을 정말 구루마에다 실어서 살려냈어요. 외가댁에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잠시. 어머니는 누굴 찾겠어요 제일 먼저. 막내 아이를 찾겠죠. 이불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는 그 3년 넘는 동안 항상 그 마음속에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이 북한이라는 곳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용히 남조선행을 어머니가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막 배고파가지고 저 중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어머니의 첫 말이 저 너무 기억나요. 우리의 가는 목적은 오직 남조선이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생도 그랬지만 저도 엄마 남조선은 그 거지들만 가득한 나라 아니야? 어떻게 남조선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것은 남조선은 거지들만 너무 많고 거지들이 왜 많으냐. 자본주의 찌든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치매가 걸리면 산속에 버리고 오는 나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서울역에는 나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깡통을 차고 생활세도 못 내서 역에서 배회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남조선 그러니까 와 나도 이제 거지들만 사는데 저런 데 가야 되는구나. 엄마의 말에 너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한마디만 딱 던지시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북조선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을 끌고선 그 98년 12월에 백두산 근처에 있는 압록강 근처로 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은 너무 많이 오고요. 정말 눈이 쌓여서 그냥 사람이 발길조차 없어요. 근데 아이들 주렁주렁

데리고 어머니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가자 해서 건너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삼엄한 그 경계를 뚫고선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는데 저기 보이는 그 중국이었던 거예요. 저 산수까지 뛰는 거다. 네. 여의 땅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그냥 뛰는데 이게 뛰어봤자 얼마나 잘 뛰겠어요. 키도 조그만데 막 눈은 막 무릎까지 오니까 막 거의 막 이렇게 기어서 가는데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누가 나를 뒷덜미를 잡는 거 마냥 뒷골이 막 오싹한 거죠. 막 뛰었어요. 헐레벌 때 그렇게 해서 뛰어서 딱 도착하니까 오, 중국에 도착했네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냥 땀이 범벅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하 30도 가까이 되는데 백두산 근처니까 온 몸이 땀으로 흐르니까 이게 그냥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왔더니 자 고생은 그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희가 산속을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걷습니다. 왜냐면은 지도 한 장 딸랑 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래도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으신 거예요. 남조선에 가려면 영사관을 가야 된다. 근데 그 영사관이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것이 선양에 있다. 근데 자기가 잘못 알고 선양으로 가야 되는데 길림으로 잘못 들은 거예요. 창바이산, 그 장백시에서 길림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걸 무식하게 걷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막 여러분 들으시면 다 울어요. 그 안에서도 정말 눈만 먹으면서 농약 뿌려놓은 심지어 봄 되면 뿌릴 씨앗을 잘못하면 먹고 죽을 뻔한 것도 정말 그때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그걸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느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도 들어가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굶으면 굶었지 눈 속에서 그 다섯 식구가 발을 뱃속에 넣어서 녹이면서 너무 얼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산속에 불빛이 있는 데를 찾아갔더니 어머 세상에 참숯을 만든 할아버지 셋이 일하는 오두막 같은데 들어갔더니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저희들을 보더니 짐승이 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막 애들이 막 조그만 애들이 막 초롱초롱초롱 이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 셋이 기가 차가지고요. 저희들한테 막 죽을 써서 먹이고 그거 먹자마자 다음날 사람들 올까봐 빨리 가라고 하루도 못 있고 또 떨면서 또 산을 넘고 걸고 어쨌든 간에 저희 가족은요 정말 강하고 깊은 인연이 있어요.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을 잇는 베이룬 리버라고 해서 그 국경에 또 이렇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베트남 지역에. 그 강까지. 그러니까 총 네 번의 강을 건너요. 몸도 회복되기 전에 다시 저희가 무슨 연기인지도 모르죠.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하신 걸. 저희를 데리고 중국의 난닝성까지 가서 중국의 가장 지도를 보면 제일 아래쪽이에요. 난닝역에 딱 내렸더니 숨이 콕 먹혀와요. 사우나 찜질방에 온 것 같아요. 거기가 완전 더워서요. 거기서 다시 베이룬강을 넘는데요. 장마철이 돼가지고요. 넘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근데 넘어가서 10분도 안 돼서 베트남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버려요. 저희가. 베트남이 중국과 전쟁을 겪은 나라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베트남 군인들은 중국을 엄청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 아 베트남에 가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줄 알고 갔더니요 그냥 군인들한테 홀랑 잡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We are from Korea. 그러니까 코리아 어디 주소를 대야 되는데 주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화장품 회사 어디서 본 거 기억나가지고 인천시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그냥 인천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너네 여권이 되나. 미안한데 우리 여권 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3개월 가까이 우리를 조사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사진을 다 찍어서 북한 영사관과 한국 영사관에 보냈겠죠. 자 신원을 좀 확인해달라. 언젠가는 한국에서 우리 데리러 오겠지. 근데 정말 건널 갑자기 소령이 저희를 막 불러요. 저희 어머니와 저를. 야 뭔가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막 신나게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호치민 동상이 다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령이 있는 데로 방을 들어갔는데 전화기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받아보래요. 저희 어머니가 받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여긴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살았다! 이제 살았다 이제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시던 길로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끊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서면 지나온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뭐 분명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토요일 하루 마음에 가득했던 조급함들을 내려놓고 푸르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고 계시는구나 고백을 하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갖고 가실 여러분의 구원을 마음 다해서 응원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여기서 마칩니다.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그 준비 장소, 우리는 광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 광야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하고 또 중보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너 시험을 당해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목소리로 먼저 함께 찬송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영어 찬송도 같은 찬양의 펫분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구하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을 담은 이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오늘도 충성과 순종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아픔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러나 나의 아픔은 유럽을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두가 안락사를 행복이라 부르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오히려 죽음이란 엄숙한 결산을 앞에 두고 몸의 괴로움과 아픔을 체험해보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오카노라고 하는 분이 자기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오카노는 어떤 사람이냐? 39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25살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한 질병과 투병 생활을 했을 때에 그는 세계적인 여류 기독교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픔의 시련, 쥐어짜내는 그 아픔, 그 영혼을 치료하고 고통에 등잔해서 타오르는 불빛으로 인생길을 비추어 보며 교훈을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통을 소재로 삼아 하나의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만약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런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죠. 환난과 고통은 금을 정련하는 용광로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정련된 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변치 않으며 캄캄한 밤에도 찬란히 빛을 발한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낙심하지 말고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손은 언덕이 있으면 비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면 씨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 문제, problem of suffering. 시편 34편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 세상은 죄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고통, 시련, 역경이에요. 데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 함께 왕로를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 고통당합니까? 지금 어려움당합니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아픕니까? 참으세요. 좋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참는 자에게는 상금이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 찬양에 이어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의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었습니다. 이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까지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그 기도로 함께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리이다. 아멘.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며 국제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김성혁 형제 기도와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물꼬가 계속해서 트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의 한 장 한 장이 또 채워지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 가운데서 너희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으니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수함,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운데,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 주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 이 시간에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에는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상황에 맞춰서 해외 노동자 파견을 확대하고 있고 네. 또 국가가 어느 나라에 어떤 인력을 보낼 것인지까지 직접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여러 기관과 회사가 또 노동자를 파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행사하고 있는 건가요?
1: 네. 좀 갈수록 그 기관이라든지 회사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된 내용을 보자면
0: 네.
1: 심사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0: 아.
1: 북한 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해외 노동자를 조직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해주는 일종의 자격을
0: 네.
1: 내부적으로 공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는 단순히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외국의 거래 상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인 자격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북한 당국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허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0: 네.
1: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통과될 수 있는 그 자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0: 네. 네. 실제로 해외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지 그 업체가 정말로 존재하고 탄탄한 구조를 갖췄는지
1: 네.
0: 그리고 북한 노동자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할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야 파견 자격을 주는 방식 이게 강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뭔가 말로만 들으면 네. 노동자가 북한 주민에게 절대로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말로도 네, 들리는데 네, 네. 이렇게 파견에 앞서서 조건과 체계를 계속해서 더 면밀히 보고 있는 모양인 거죠.
0: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정상국가화다. 그리고 이제 비리나 부정부패 네.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라고 하는 구조에서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해외 이렇게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해외 파견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기관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계약서도 7, 8개 정도를 내는 건데 그중 최소 한두 개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어온 계약서가 있어야 공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승인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 예전에는 그래도 됐거든요.
1: 네.
0: 그거나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하는 겁니다. 실제 외국 거래 상대방이 계약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북한 당국이 요구하고 있고 이거를 제시를 해야 사람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1: 근데 중국이나 다른 나라 대방이 직접 도장을 찍은 계약서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대방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0: 그렇죠. 북한 용어인데 그러니까 무역이나 해외 사업을 할 때 거래 상대방. 수입항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어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이 봉제회사 혹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북한 측 기관의 대방,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러시아라면 건설이나 제조업 사업을 맡기려는 현지 업체가 대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당국이 이제 북한 측 기관의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그렇죠? 그 해외 대방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까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북한식 용어로 따지면 국가 보위성 요원, 국가 안전국 요원 이런 사람들, 정보국 요원이라고 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종합적으로 보자면 해외 사업이 있다라는 보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실체를 현재 확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근데 이게 변화의 한 줄기 중 하나라면
0: 네.
1: 이전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도 주민들을 보냈던 건가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막상 갔는데 일이 없으면은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약간 쌍갑에 보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일만 시키고 별로 돈이 되지 않는
1: 네.
0: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거의 일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끌려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1: 네.
0: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에 팔려서 이 이윤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이윤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가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1: 네.
0: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북한 당국이 체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사전에는 이 기관의 장이나 어떤 그렇죠. 단체의 신뢰도만 보고 네. 보내줬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계속 좀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뒤로 빼돌리는 돈도 있을 수 있었겠고
1: 네.
0: 그런 것들을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제가 볼 때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1: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전보다 훨씬 철저해졌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0: 그렇죠.
1: 요구하는 바도 달라진 거죠.
0: 그러니까 사람을 몇 명 쓴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 네.
0: 무슨 일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단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제 업체를 예를 들어보자면 북한 노동자들이 어떤 그 라인에서
1: 네.
0: 어떤 옷이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생산 과정 중에서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고 하는 거고 수산 가공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단순한 몇 명 고용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경제활동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꼼꼼하게 점검하겠다.
1: 네.
0: 이렇게 북한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1: 지난 방송에서도 북한이 이런 해외 사업의 수익 구조를 아주 꼼꼼하게 본다라고
0: 네.
1: 이전부터 계속 나눠왔는데 이번 조치도 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0: 그렇죠. 이 강대국의 외교. 우리는 더 이상 싼 값이 아니다.
1: 네.
0: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계의 문제가 좀 더 도출되고 있긴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미 존재하는 해외 사업을 놓고 계약 조건이 적절한지 국가에 충분한 수익이 들어온지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1: 네.
0: 이번에 확인된 것은 그보다 앞 단계 즉 애초에 어느 기관의 노동자를 맡길 것인지를 정할 때 실제 계약과 일감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단순히 하나의 해외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서류를 넘어서 그 북한 노동자들 해외에 보내려고 하는 그 기관, 북한 기관이 될 수 있겠죠.
1: 네.
0: 그 기관이 앞으로 해외 노동자를 조직하고 파견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 그러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이제 저지르지 않는 그 깨끗한 네. 단체가 누구 있는지 이런 기능이 넓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기관에 대한 그런 검열이 조금 더 체계화되면
0: 네.
1: 말씀하신 부정부패도 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됐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 간부들에게 북한 당국이 체제가 올바른 돈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예요. 월급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그 네.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안 저지르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제대로 된 월급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너네도 부정부패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부정부패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북한 당국에 보고하는 장부하고 그리고 따로 실제적인 장부가 또 두 이중 장부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이유가 북한 당국이 이거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1: 네. 네. 네, 이렇게 검열이 심해짐에 따라서도 그래도 분명 주목할 부분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이제는 예전에는 경험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파견한다.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고정된 권한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사업 실적. 계약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가가 다시 자격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제 경쟁이 계속 붙고 더욱더 네. 안전하고 더욱더 돈을 많이 벌고 계약이 투명하고 이런 것들을 북한의 그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1: 네.
0: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갔을 때는 그 북한 노동자한테 그런 그래서 자기가 노동에 한 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 거죠.
1: 근데 크게 보면 어쨌든 국가가 기관을 또 통제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0: 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아예 줄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필요한 국가와 사업에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해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있고 일감이 있고 국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골라서 노동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골라서 키우는 통제, 통제된 확대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확합니다. 경제활동을 확대하지만 그 과정의 주도권, 이거는 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느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국가가 있다. 국가가 네.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0: 이건 분명히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0: 네. 우선 어느 북한 기관이 해외 파견 단체로 공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관이 어느 중국, 어느 러시아 업체, 혹은 어느 뭐 동남아 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진행이 됐다면 계약서에는 어떤 사업이 적혀 있는지,
1: 네.
0: 이게 정확하게 뭐 마련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또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노동자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약을 근거로 실제 노동자를 몇 명 배정했는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그 계약대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이 선정됐을 때 북한 당국의 지시,
1: 네.
0: 전반적인 시스템, 이게 어떻게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 달라지는 시스템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욱더 촘촘하게 우리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보다 면밀히 체계를 구축하려는 북한 당국 가운데, 네. 정말 완전한, 그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0: 네.
1: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임하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가는 북한의 내일이 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델링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예요. 아이젠하워, 아이크라 그러죠. 이 아이젠하워는 가난한 집안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규절을 800규절을 암송하고 있었고요. 그냥 턱 옆구리 찌르면 성경규절이 막 나왔고, 철저히 그는 주일 성수 교육을 받았고, 그는 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생활하는 그런 교육을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중간에 그는 급성 패혈증에 걸려서, 급성 패혈증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서 걸려가지고 다리를 절단하게 됐더래요.

0: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차라리 나 다리를 절단할 바에는 내가 목숨 걸고 차라리 죽을 각오로 기도하자. 그래서 의사 말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기적으로 다리가 고침받았어요. 급성 폐혈증에서 곧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체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아이젠하워가. 그가 이제 그가 이제 장교가 되고 결국 이제 소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소령까지. 그런데 자기 동료 동기들 동기 동창들은 다 별도 달고 다 잘 나가는데 자기는 아직도 소령이야. 그리고 그는 가난하고 백도 없고 그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백이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만이 내 백이시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이 이상의 계급이 안 올라가면 퇴출되게 돼 있대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는 예, 끝까지 하나님이 내 백이시다. 그리고 버티면서 그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기도 생활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별을 달게 되고 이미 동기들은 다 많은 동기들이 막 삼성장군, 사성장군 막 그러다가 결국 사건이 터져 옷을 벗고 다 동기들 옷을 벗은 거야. 자기는 끝까지 기도 생활로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야. 2차 세계대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대 상륙작전을 책임 맡은 거예요. 노르망대 상륙작전. 근데 노르망대 상륙작전은 프랑스의 노르망대 지역은 상륙하기가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독일군도 그걸로 상륙해봤자 거의 성공률은 100%이기 때문에 그걸로 상륙하려는 건 꿈에도 상륙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걸 이용하자. 안 되면 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할 때 정말 모험이잖아요. 아이젠하워 장군은 그 보좌관들 주변의 장군들 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 모아놓고 매일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기적으로 노르망대 상륙작전에 성공을 해서 아이젠하워 장군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 연합군 사령관 지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그는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미국 대통령까지 돼요. 제34대 대통령, 아이크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그 당시 거기 미국은 4년이잖아요. 그 당시 미국 역사상 오늘까지 미국 역사상 선교사님들을 가장 많이 파송한 그 때가 바로 아이젠하워 장군 때였다. 지금은 미국 선교사가 한 8만 명, 뭐 정확한 모르겠는데 7, 8만 명이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만 명 조금 넘고요. 예. 이 미국의 선교사 파송률 1위 국가고 우리나라가 2위 국가예요. 1위에 8만 명과 우리나라 2만 8천 명. 너무 차이가 많지만 우리나라 2위 국가예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가장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었대. 그리고 국력이 가장 왕성했대. 지금 미국은 좀 이게 시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 기도도 안 되던데. 그건 당신이 천천해서 그런 거지. 기도로 성불 걸어보라고요. 아까 제가 이왕 믿는 거, 양다리 걸치 하지 말고.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은 흐리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 23도, 포항 22도, 목포와 대구, 여수가 21도, 서울과 대전,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이 19도, 평양과 개성이 18도, 신의주와 춘천이 17도, 함흥 16도, 청진 15도, 강계가 13도, 해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목포 30도, 서울과 여수가 29도, 개성과 부산, 제주가 28도, 춘천과 포항, 대전, 대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강계와 강릉이 25도, 함흥 24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0: 최대 2.5m까지 오르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라 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뜻과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세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오늘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전도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나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되도록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은 본인에게 달리고 하나님에게 달렸지만은 전하는 것은 내 사명이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을까? 좀 키도 크고 멋지게 만들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나 하나.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도 없어. 오장로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라고 주셨어.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어. 그런데 행복보다는 질병과 고통, 전쟁과 우환, 시기와 질투,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대부분이 전락되고 말았지. 미국 국민보건연구소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부부들 중에서

미국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17%만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 독신으로 살면은 행복할까? 알아보니까 그들도 고독과 소외감,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에서 발생된다요. 절망. 첫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었어. 맨날 약 먹고 살아야 되고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두 번째로 정서의 불안. 세 번째로 사회적 소외. 마지막으로 영적 굶주림에서 절망이란 네 종류의 원인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위에 세 가지, 육체적 질병, 정서적 불안, 사회적 소외. 이거는 고쳐보려고 우리가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영적 굶주림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라고 믿기만 하면, 늙어도 젊다고 믿기만 하면, 못생겨도 잘생겼다고 믿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아는 조카들도 나보다 먼저 간 애들이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는 92살까지 남겨두시고, 뭐 왜 남겨두셨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해라. 아직 전도 받을 사람이 있다. 아마 그래서 남겨두시는 것 같은데, 주님의 지상 명령, 즉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불효자식이요. 어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흑인의 어머니라고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고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의 살림살이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그 여자는 보냈고 11살 때부터 하루에 12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환경,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성경과 각종 서적들을 다 탐독을 합니다. 존 밀튼, 토마스 카일리들의 책을 다 정독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후에 인근 주일학교에 가서 교수도 하고 저녁에는 야학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빈민 지역의 청소년 선도에 남다른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의 삶은 1876년 8월 28살의 나이로 영국을 떠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땅에 흑인 원주민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메리 슬레서는 오랜 고민 끝에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보다 더 예수님을 위한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했습니다. 39년간 질병과 온갖 위험과 난관을 찾아봤지만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여자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를 마라고 불렀습니다. 백인으로서 흑인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한 버스로 한국에 왔는데 그 관광객을 인도하는 대표가 한국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데 그 수용소를 방문할 수가 없느냐. 그때는 용인도 나병 환자, 문둥 환자들이 있었고 대구에는 말할 것도 없고 소록도에는 아예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어요. 막 버스에서 내린 미국의 관광객들은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 딱 풀어놓으니까 카메라를 찍느라고 찰칵찰칵 소리가 귀에 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금발머리에 미국 처녀 선교사가 밤새도록 흘렀던 고름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혼자 말로 나는 누가 돈을 100만 불을 준다 해도 그 짓은 안 하겠다. I won't do it for $1 million. 그 얘기를 들은 간호사가 얼굴을 들고 쳐다보니까 미국의 멀쩡한 신사가 그 얘기를 해서 그 간호사 선교사가 선생님 저도 누가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면 왜 그 짓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Why? 왜? 그때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적 때문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업가 신사는 사진도 안 찍고 다시 버스에 올라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렇게 젊은 처녀 선교사가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동족도 아닌 이국 나라에 와서 그 흘러내린 고름을 씻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이길래 친구, 부모, 자기 땅 다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나병 환자들의 흘러내리는 고름을 닦아줄 수가 있을까? 버스에 앉아서 그 사람은 180도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간호사 선교사를 강권적으로 한국에 보내서 다른 데 아닌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저렇게 사람의 고름을 닦아주고 있는 생활을 같이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적으로 그 간호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낸 줄 믿고 자기도 돌아가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나? 필요성 때문에. 온 천하 땅끝까지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누가 하나님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계 다닐 필요도 없어요. 건너집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친구한테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동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1년이 지나가도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이 나는 오늘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내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 왜 하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죄 때문에. Sent for world.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씨, 박 씨, 김 씨, 조 씨 우리 다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않는 우리의 태도. 이 세상은 마귀 사탄의 유치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계의 점차 부익부 빈익빈이 치닫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10만 명 당 1,000명 여성이 출산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그랬죠. 아직도 세계 인구 82억 중에서 35억이 하루
2달러

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그 중에 12억 원 하루 1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연명한다고 합니다. UN 집계에 보면은 에이즈 환자는 2000년 말에 3,610만 명이 있고 사망자가 300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수원 인구가 100만 조금 넘습니다. 우리 수원 인구 3배가 해마다 에이즈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개발도상국에 1억 1천만 명이 어린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으며 그중 60%, 6,600만 명은 여자예요. 개발도상국가에서 4분의 1의 어른들은 그게 8억 8천인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64%. 한국 여성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열이 남자보다 훨씬 나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향락과 패션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향락과 패션에 눈이 멀었죠.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그랬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젊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믿질 않지만 1965년도 독일의 신학자 포 텔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미국 사회에 대한 네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로마같이 멸망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생각 모두 변해져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만큼 군사력 가지고 있고 물질도 온 세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미국 사회가 망할 거냐? 그 사람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포 텔릭이 한 얘기요. 첫째, 이기주의. 내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우리 애들만 좋은 학교에 가면 되지 남이야 잘 되든 말든 이기주의. 두 번째로 물질주의. 돈이면 다. 그래서 내가 1,000달러를 줄 테니까 저 사람 죽여라 하면 그 1,000달러 때문에 쏴 죽인다. 물질주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세 번째로 뭐냐? 휴머니즘,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살죠. 하나님 제일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미국 대학의 99.8%가 인본주의라고 해요. 휴머니즘.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좋다 하면 뭐든지 하려 지나친 휴머니즘, 인본주의 사상. 미국 사회에 병들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초를 밟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로 향락주의. 참 즐거운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고 놀자. 사회가 얼마 가겠나. 로마와 같이 망한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중국의 수양서의 홍자성이라고 한 사람이 향락은 손님과 벗들이 구름같이 모여와 기꺼이 마시고 질탕이 노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되 얼마 안 되어서 시간이 다가고 즐거움이 도리어 흐느낌을 자아내는 사람을 적막하게 만든다. 아 천하의 일이 모두 이같이 진저 어쩌다가 빨리 머리를 돌리지 않느냐 하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대목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 Provide by God.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주란다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물과 공기에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복음에도 성분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성분이냐? 첫째, 그 복음에는 성육신, incarnation,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베들레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인데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름 이마뉴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이 이마뉴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국가는 1등 국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부흥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습니다. 이게 뭐냐? 속죄요. Atonement.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Regeneration of a Spirit of God.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ure, 새로운. 그거를 누가 해주느냐? 복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누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우리는 다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의롭다. Righteousness. 뭐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성별되는 거죠. Becoming holy by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별됐어. Separated from the world. 세상하고 성별됐어. 불신자들하고 성별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Be holy. 내가 홀리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홀리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섯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Power of Resurrection.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시는데 바울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야, 죽었던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는 그 부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세요.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세요. 누가 김정한 목사 죽었다고 부고가 나가면 믿지 마세요. 나는 이사 갔어.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죽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살러. 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영혼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어. 마지막으로 명령.

커미션,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실천하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래. 단순하고 뚜렷하고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이에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에게 준 거야. 그 지상명령 나에게 주신 거야. 뭐 하라고? 가라 그랬어. 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예수님이 한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성육신 시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나에게만 준 게 아니라 김 권사한테도 주었어. 의사하면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갈 수 없는 자는 선교사를 보내라 그랬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독교는 피로 세운 교회고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는 피의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했다 그랬죠. 아벨의 순교에 피를 흘린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의 종교를 확립하셨고 집사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헤롯의 칼날에 피를 흘렸고 기독교는 피의 종교요 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홍선대원군 박해의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목사가 피 흘리기 시작하여 대동강을 물들였습니다. 일제 36년간 흘린 피와 공산당에게 흘린 피로 삼천리 강산을 붉게 수놓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6.25 때 황해도의 장년 서부교회 박경구 목사님, 장신대 박창원 총장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고 열 손가락과 열 발가락이 다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 손가락을 자를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묻겠느냐 물어보면 박 목사님은 예수 믿겠다. 열 발가락을 하나씩 자를 때마다 예수를 버리면은 살려준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몸이 찢어져도 예수를 버리지 못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하나씩 잘리는 아픔 어떻겠나. 그러나 박 목사님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에서 흘리는 피로 예수를 증거하며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순교자들이 죽으면서 기도하신 곳 겟세마네의 순교자 피 흘린 곳에서 복음에 증거한 이 강산이 곧 골고다가 아니겠나.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0: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갈 건지 못 갈 건지 궁금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뭐 나 성경 몰라. 그 누나가 무슨 성경을 알겠어. 그저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러나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심해야 돼요.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 주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믿음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믿음으로 결심하겠습니다. 그 결심 하나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좌우하는 거예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면서도 실체적인 삶의 문제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에 따라 결정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뜻을 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네오네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려고 누웠다가 무심코 핸드폰을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누군가의 반짝이는 순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거 몇 분 들여다보고 나면 갑자기 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이 비교라는 게 아예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감사가 있던 그 자리를 시기가 슬그머니 차지해버립니다. 성경은 이 감정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시기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병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 이미 썩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왕자 책을 읽어보셨죠? 어린 왕자한테는 자기 별에 딱 한 송이 장미가 있었어요. 좀 까다롭고 허영심도 있는 꽃이었지만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밤마다 유리덮개를 씌워주면서 어린 왕자는 그 장미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에게는 그 꽃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가 키웠던 장미랑 똑같이 생긴 장미가 무려 5천 송이나 피어있는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서 풀밭에 엎드려서 그만 울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세상에 하나뿐인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흔한 장미 한 송이었구나. 그때 여우가 다가와서는 어린 왕자에게 비밀 하나를 알려줍니다. 어린 왕자야, 정말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서 네가 드린 시간 때문이야. 이 말을 듣고 어린 왕자가 다시 5천송이 장미 앞으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물을 주고 함께한 그 시간 때문에 자신의 장미가 세상의 그 어떤 장미밭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감정의 뿌리는 언제나 비교입니다. 남의 정원에 화려한 장미가 수천 송이 피어있는

0: 있는 걸 보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물주고 돌봐온 그 한 송이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가 쫓기고 궁핍하던 그 시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던 때는 잘 나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초라해 보이던 시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선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이 신뢰가 한번 생기면요, 남의 몫을 보아도 마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내 잔이 이미 넘치는 걸 아는 사람은 옆 사람 잔이 커 보여도 배아플 이유가 없거든요. 오히려 같이 기뻐해 줄 여유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의 기쁨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서 함께해 기뻐해 주는 것이 시기의 반대말일 수 있습니다. 질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저한테는 주시지 않았지요?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신 복도 선하지만 제게 맡겨주신 삶이 참 아름답고 선합니다. 저 오천송이의 장미도 아름답지만 내가 키운 장미는 참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도 다른 사람의 정원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한 송이 장미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 정원이 화려하게 피어날 때에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께 맡기고요. 입술을 열어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인 에스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보낸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내 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도 괜찮다. 나는 나의 참모 일곱 사람과 의논한 후 하나님의 율법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에스라 당신을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참모가 기꺼이 내어준 은과 금도 가져가도 좋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바빌론 지방에서 받은 은과 금도 가져가고 이스라엘 사람과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바친 제물,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꺼이 바친 예물도 가져가라. 그 돈으로 수소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사라.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바쳐라.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와 그대의 동료인 유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라. 그대에게 맡긴 모든 것을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것은 그대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쓸 것이다. 그 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져가도 좋다. 왕의 창고에서 그것을 받아 가져가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창고를 맡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학자인 에스라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내주어라. 그에게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트까지, 올리브 기름도 100바트까지 내주어라. 그리고 소금은 달라는 대로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여라. 하나님께서 왕과 그의 자손에게 노하실까 염려된다. 그대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노래하는 사람이나 문직이나 성전 종이나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세금도 거두지 마라. 그리고 그대 에스라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재판관과 법관을 뽑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르쳐라.

그대의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죽임을 당하거나 멀리 귀양을 가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왕의 참모들과 왕의 관리들 앞에서 나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나 에스라와 함께 바빌론에서 돌아온 각 집안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입니다.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입니다. 바로스는 스가냐의 자손인데 바로스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150명과 함께 왔습니다. 바한모압의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온 200명이 있습니다. 스가냐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과 그와 함께 온 300명이 있습니다. 아딘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과 그와 함께 온 50명이 있습니다. 엘람의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와 그와 함께 온 70명이 있습니다. 스바디아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와 그와 함께 온 80명이 있습니다. 요압의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와 그와 함께 온 218명이 있습니다. 슬로밋의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과 그와 함께 온 160명이 있습니다.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온 28명이 있습니다. 아스갓의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110명이 있습니다. 아도니감의 자손 중에서는 마지막에 온 사람들 곧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와 그들과 함께 온 60명이 있습니다. 비그웨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붓과 그들과 함께 온 70명이 있습니다. 나 에스라는 그들을 아하와 강가에 불러모아 3일 동안 진을 쳤습니다. 나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살펴보았지만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 에스라는 지도자인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또 다른 사람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학자인 요야립과 엘라단도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또와 그곳에서 성전 종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친척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종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또의 친척들이 우리에게 세리바를 보내주었습니다. 세리바는 말리의 자손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리는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리바의 아들과 형제들도 데려왔는데 모두 1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가운데 여사야와 자기 형제와 조카들을 포함해서 20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성전 종 220명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있습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 모두는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나는 왕에게 군대와 기마병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군대를 보내준다면 길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원수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왕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여행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자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내가 뽑은 사람은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들의 친척 10명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왕과 그의 참모들과 그의 관리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 650달란트와 은그릇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입니다. 그리고 1000다리가량 되는 금그릇 20개와 금만큼 값진 번쩍이는 좋은 노그릇도 2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요. 이 물건들도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입니다. 은과 금은 그대들의 조상이 여호와께 바친 예물입니다.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지키십시오. 이 물건들은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게가 재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 무게를 달아 넣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와 도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3일 동안 쉬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 우리아의 아들 제사장 므레못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므레못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숫자와 무게를 모두 살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전체 무게를 적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소 12마리와 수량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모든 짐승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는 수염소 12마리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왕의 신하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지도자들이 나 에스라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사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처럼 역겨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들여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피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민족들의 피와 섞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뜯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나는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겉옷과 속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 우리의 키를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와 왕들과 제사장들은 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칼의 위협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함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우리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욕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몇몇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서 잠시나마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노예 생활로부터 얼마 동안 안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곳을 고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보호해줄 성벽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더러워진 땅이다.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 그 땅을 더럽혔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그 땅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딸도 너희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평화나 번영을 빌어주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영원히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보다 더 적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들 가운데 몇몇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겨운 백성들과 결혼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말 것이며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직관을 했습니다. 야구장에서요.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함성, 응원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데요.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 소장인 최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 천재들은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서요.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야구장에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평소에 걱정에 갇혀 살다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그라운드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환호하는 그 순간 복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게 되고요. 그 강렬한 몰입이 바로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채워주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결국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그 행동은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친 내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시편 20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환호하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야구장의 뜨거운 응원처럼 우리 삶의 응원단장이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캄페클 싱어즈의 빅토리 인 지저스, 조수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처음 가본 야구장의 열기는 화면으로 볼 때와는 여러 가지가 달랐습니다. TV 중계는요, 그 현장보다 한 2초, 3초가 더 늦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화면에서는 또 응원 열기가 다 전달되지 않죠. 몇 대의 카메라 잡힌 그 장면이 다일 테니까요. 예배도 비슷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겠죠.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옹기장의 아카펠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주나목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졌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니까요. 경기장 외벽에 승리의 불빛이 번쩍번쩍 빛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저런 승리의 불빛이 번쩍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승리의 불이 번쩍번쩍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연주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202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코리텐 붐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추위와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숨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도 오로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던 도중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와, 감방 안에 저렇게 벼룩이 많으니 우리 밖에서 슬슬시키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벼룩에도 감사했던 코리텐 붐 여사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한없는 은혜로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0: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건데요. 이곳 사람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이 광경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0: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보고 그때그때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요? 지나고 나서 은혜였노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찾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들 알고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과 찬양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CCM 클래식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 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어떠한 공경을 마주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마음에 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할 때

해를 입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분의 전력, 즉 모든 천사, 모든 자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힘을 돋우며 자유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렴. 그분은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모두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어 모든 일이 되어가도록 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돌보시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국 한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학교 하나를 세우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녀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달러 한 장을 꺼내 이 여인의 손에 들려주며 사무실을 내보냈습니다. 깨끗이 거절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실에 돌아와 1달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더니 1달러를 제게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꽃씨를 사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자라자 꺾어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 그녀는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곳에 학교라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교식을 할 때 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해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베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 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 라는 뜻의 thank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얘긴데요.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인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 기억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오늘을 다르게 살게 됩니다. 두려움의 기억을 붙들면 당연히 두려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은혜의 기억을 붙들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 넘어졌던 기억만 생각하면 한 걸음도 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빠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길이 달라진 것이 아니지요. 환경이 변화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갑자기 나타난 첫 번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얼마 전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죽음이 그 집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바 당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자 그들은 그 구원을 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앞에는 바다, 뒤에는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위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어쩜 이렇게 과거를, 아니 며칠 전들의 일들을 깡그리 기억 못하는지요.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실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토를 달 수 없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왕 갈라지고 홍해를 걸어서 가나안 가기 위한 광야에 진입한다면 당연히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여전히 함께해 주신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10%, 20%, 아니 한 4, 50% 모자란 모습으로 겨우겨우 등 떠밀려 나아가는 모습,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온전한 승리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의 원리이지요. 저들이 과거 가깝게는 유월절날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기억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기억하면 반드시 온전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원리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대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곧 우리가 살피겠지만 먼저 선포했습니다. 저 바다를 보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 보면서 길이 없네, 공포네, 두려움이네 그랬지만 적어도 모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보라,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감의 원리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셨다. 은혜가 있다. 과거도 또 앞으로 미래도 참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걸어가야지요. 비록 오늘 본문에 등 떠밀려 걸어갔지만 이 걸어감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전하게 이루게 하는 은혜의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2장 앞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죽음이 찾아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말씀드렸듯이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아나온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똘똘 뭉쳤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은 매일 아침 그 낡은 옷을 보며 다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저 낡은 옷의 주인이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중심에도 이 상자, 이러한 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절망이 덮칠 때마다 열어보아야 할 상자가 필요합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십자가를 예표하는 귀한 사건임에 분명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비롯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며 아쉬워하는 이들이 우리 말고 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겠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 못한 조상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같은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기억하리이다.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을 상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편에 기록하고 때가 될 때마다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였거든요. 안타깝지만 기억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요. 기왕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더듬어야 됩니다. 과거를 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깨우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특별합니다. 마치 굳은 땅을 다시 일구어 씨를 심듯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억,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깨워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낳게

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비로소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뭐 박제된 옛날의 과거의 기억의 파편, 편린들을 막 모아서 아 그때 이랬지, 그때 저랬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성경에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동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어. 그래서 구원하신다. 여기까지 연결되는 것이 그저 기억하신다라는 말이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저 과거를 기억한다,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과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움직이고 기억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모레,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삶의 구원의 경험, 간증들이 있다면 그 간증은 어디까지 연결되어야 하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며칠 전에 살려주셨지, 도와주셨지, 새 힘없게 하셨지,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여기까지 연결하면서 그 십자가의 기억을 내 것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실패했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죄책감에 눌릴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십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 이 기억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구원을 기억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눈 감고 다른 데 보고 뭐 그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더 또렷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용어 중에 귀한 불능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oint of no return. 그래서 PNR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를 건널 때 어느 지점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연료가 남아서 출발했던 공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이 귀한 불능점을 넘어서는 순간 뒤로 돌아서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추락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살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슨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오직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귀한 불능점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강한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서서 항복한다고 살려주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앞은 어떻습니까? 비록 바다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빠라, 네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뒤로 절대로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뒤 돌아서면 창과 칼만 있을 것이다.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돌아설 수 없는 뒤에 큰 두려움도 도움이 됩니다. 만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더 괜찮았다면, 두려움이 적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 애굽으로 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군대는 도끼서려 있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 죽었어요. 열 가지 재앙을 끝까지 견디려고 했지만 마지막 아들을 죽는 모습들을 다 애굽인들이 경험하면서 가만 안 둔다.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을 보는 겁니다. 근데 모세와는 다르게, 모세를 따르는 이들과는 다르게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바다에 수장될 수 있다. 우리가 참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아니에요. 활짝 열어주십니다. 기왕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내게 있었다면 지금도 에벤에셀의 역사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시지요. 그 믿음으로 그저 모세를 따라 봐라. 그러니까 망망대해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망망대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으로,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시면서까지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살려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셨다면 반드시 길 열린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기대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성도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정지의 시간, 생각의 시간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행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민족과 세상 돌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 감정 당연히 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믿음으로 기대함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 없어요. 죄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왕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분의 약속대로, 약속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행실인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길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 15절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걸어갑니다. 삶을 살아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를 씻음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얼음이 꽁꽁 언 강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말합니다. 이 얼음은 충분히 두껍습니다. 안전합니다. 그 말을 믿는 것과 실제로 얼음 위에 발을 올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상당히 설명을 많이 들었다 해도 발을 내딛지 않으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동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나도 용서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사랑받았음을 기억한다면 나도 사랑하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나도 내 것을 내려놓는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홍해길이 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성경에는 마른 땅같이 열렸다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그 유목민으로서 바다를 많이 경험 못하는 물을 경험 못하는 이들로서 바다 한가운데 좌우에는 바다의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언제 그것이 다시 자신들에게 쏟아져 내릴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애굽의 그 능숙능란하고 대단한 전차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진창에 빠집니다. 그만큼 이 홍해가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돌이 가득하고 진흙이 가득하고 어찌 보면 형편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5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시는 그 길은 대로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길, 우리의 삶의 한날 한날은 보이기에 형편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박할 것 같고 아침에 생각하면 어제와 같이 많은 손님들이 힘들게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상념들이 들겠지요. 우리 자녀는 똑같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상념들이 밀려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모양새인데 사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봐라!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함으로 그분 위에 나아가는 것으로 성경적인 이미지는요 예수님이 어느 때는 우리를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이웨이시니까 우리는 육신에 보면 육신으로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적 정황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결단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요. 기도의 한 걸음, 용서의 한 걸음, 사랑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그 한 걸음.

0: 아멘. 우리 걸어가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기대하십시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걸어가십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오늘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 기억을 가졌는가? 십자가의 기억을 가진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며 그 삶이 승리의 부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청주 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43-295-5533 043-295-5533번 청주 중부 명성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는 미국에서 시작된 여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마더와이즈의 남성 버전인 파더와이즈도 있는데요. 파더와이즈는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입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최근에 설립된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샵 1069로 문자를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세요. 방송에 대한 소감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라이즈 코리아 설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영환 목사이고 현재 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그리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1: 와.
0: 네.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자 남편 가장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장영환 목사입니다.
1: 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진영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강태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 50일 된 남자아이.
1: 와.
3: 이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0: 저렇게 했어야 돼.
3: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파더입니다.
1: 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파더와이즈 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셨나요?
3: 당연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저장을 내 몸과 같이로 저장해놨습니다. 아내.
1: 네. 장영환 목사님,
0: 예.
1: 진영탁 집사님, 예. 강태영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1: 그럼 이제 세 분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으로 함께 하신 거고
0: 예.
1: 파더와이즈 코리아 일을 하실 때는 함께 다니시나 봐요.
2: 갓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상의하고 또 세 네. 명이 있는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돕고 저도 목사님 좋은 결정 할 수 있도록 힘다는 대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고 든든하셨겠어요.
0: 네. 너무 든든하죠.
1: 네.
0: 또 제가 파도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때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1: 네.
0: 두 분이 뭐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너무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1: 네.
0: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1: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파더와이즈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남성들의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더와이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0: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더와이즈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두신 그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가정마다 두신 질서가 있는데
1: 네.
0: 파더와이즈 지혜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질서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내, 자녀 그리고 네. 세상의 일 순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도 조정하면서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질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질서 훈련을
1: 네.
0: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1: 네. 참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혼동돼서 보통 자녀가 이렇게 위로 예. 올라가 있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1: 몇 주 코스로 되어 있나요?
2: 하나님과의 관계 3주 하고 아내와의 관계 2주, 자녀와의 관계 2주, 또 일과의 관계 1주 이렇게
1: 네.
2: 해서 8주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강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총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은 10주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죠?
3: 네. 각 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조 안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장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고 묵상에 대한 나눔을 이제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1: 네.
3: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매일매일 혼자서 공부하는 분량이 있고
3: 네.
1: 남성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한번 모이실 때는

0: 얼마 만에 모이시는 거예요?
1: 매주 한 번씩. 보통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0: 네.
1: 한 10시 또는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조금 변경되면서 금요일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0: 네.
1: 목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0: 네.
1: 직장 퇴근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잡은 것이고 토요일은 사실 가정에게
0: 네.
1: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0: 네.
1: 과연 파도와이즈와 맞는가.
0: 마더와이즈 공부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시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해요.
1: 예.
0: 6시에.
1: 예.
0: 아. 대단한 엄마들이죠.
1: 예.
0: 너무 진짜
1: 대단하신 분.
0: 예, 예쁜 어머니들.
1: 저희는 이제 섬김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파도와이즈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주 전부터 섬김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토요일 새벽에
0: 네.
1: 섬김이들만 스태프들만
0: 아.
1: 모여서
0: 네.
1: 3, 4주 정도 모임을 그러니까 네. 가정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0: 네. 네,
1: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고 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이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가 파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더와이즈 코리아 본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파더와이즈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세워지고 그 팀 사역이 되는 교회는 좀 드물다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편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느껴졌고 자유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번역본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재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저자인 데이비드 글렌, 드니스 글렌 그 부부에게 혹시 사용해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파더와이즈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다. 혹시 이것을 재본해서 사용하는 걸 넘어서 출간을 혹시 할 수 있느냐. 출간을 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설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면 뭐 파더와이즈 공부를 계속 하셨는데 팀으로 이루어서 스텝도 세우고 이렇게 사람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뭔가 시작이 되었네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하시게 된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2: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질서를 알고 가정에 세워나갈 때 가정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제가 먼저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더와이즈를 시작한 계기도 그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님들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그 가정의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도 반드시 가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에 따라 파더와이즈 1기를 진행했을 때 8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중에 5분이 그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스텝으로 자원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도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웠을 때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팀 사역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나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그 한 분 한 분의 결단이 팀이 되고 또 계속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까지 기관으로까지 세워지게 된 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와 충무로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3: 그러니까 이 파더와이즈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계속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좀 더 크게 그 준비하고 계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 장혜연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장혜연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거든요.
0: 그리고 부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시니까요.
3: 그러다 보니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0: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과정 중에, 우연찮게 회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회계로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1: 네.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이신가요?
0: 전혀 아닙니다. 저는 네. 뭐 셈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1: 네.
0: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셈에는 밝지 않은.
0: 네, 셈에는 밝지 않은. 당장 필요한 역할이 이제 총무와 회계였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1: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이제 스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역할을 그래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총무 역할은 사실 그 스태프분들이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1: 좋아요.
2: 예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뭐 작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안 오셨지만 이제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영상도 많이 촬영해서 이제 소장 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파도와이즈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도와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거기에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네. 진영태 집사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2: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예. 변호사 하시면서 스태프들 잘 단합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 네, 그런 총무 역할을 또 훌륭히 하고 계시군요.
2: 예, 뭐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며 세워가는 파더와이즈의 한국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팀과 함께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팀과 함께하는 방송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어로 FATHERWISE, FATHERWISE,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3: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ABC. 사일런트 블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해가 뜨기 전 새벽 어슴푸레하고 푸름이 짙어져만 가는 시간, 그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 사일런트 블루의 시간도 지나고 나면 늘 그렇듯이 밝음이 찾아옵니다. 해가 떠오르니까요.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하루도요, 우리의 인생도 끝끝내 어둠으로 마치지 않고 다시 또 해가 떠오르는 밝은 날을 맞이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